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박규철 작사, 김경애 작곡, 김순희 가수가 부른 민속놀이 좋을 시구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변강 가수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상록소,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네, 우유커피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봄.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네, 다음 곡입니다. 왕비 가수가 부릅니다. 출로.
1: 跟住呢只歌我自己要坚持要唱噶，咁只歌你哋有冇买长刊啊？有买长刊啊？冇啊？点解唔买啊？好多靓相入边，唔系好贵啫系嘛？唔系啊 ？OK， 算啦，因为我跟住要唱呢只歌咧，入边有好多有好多系国语噶，我惊大家唔明，但系嗰个长刊入边就有歌词，咁我而家又未有字幕，所以我唔知点算。 不過我都堅持要唱，咁可以講下呢只歌講咩嘅，咁啊講咗好多我自己嘅心聲啦，譬如我愛算命啊，咁咧人哋話我40幾歲嗰陣時，我老公就會有外遇嘅，明都唔緊要啦，聽住先啦，好嘛，出路。

네, 민족의 멜로디 허연빈 가수의 그리 쉽지 않아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북경 문화관광의 매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북경 관광발전대회는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8개의 심층 체험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북경 근교여행, 과학기술여행, 산업관광, 건강관광 등의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4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300여 명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북경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동양의 미학과 첨단 기술, 건강한 생활 양식이 어우러진 도시의 매력을 경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룡과 봉황이 장식된 유리백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유리 지붕 장식 제작, 가마 작업, 요약 작업 등 전통 제작 공정을 가까이에서 관람했습니다. 북경시 문화관광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문화관광 상품을 더욱 확대해 북경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신시대 북경 이야기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수리시설의 도시 도강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동방미학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데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중요한 지위와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천명하고 우리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광범위하게 실천하고 전 민족과 전 사회가 운명을 같이하고 단결 분투하는 사상 도덕적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가치관은 한 민족이 형성될 수 있는 정신적 뉴대이자 한 나라의 공동한 사상 도덕적 기반입니다. 그 어떤 사회든지 모두 다양한 가치 관념과 가치 취향이 존재하는데 전 사회의 의지와 힘을 결집하려면 반드시 그 경제 토대와 정치 제도에 부응될 뿐만 아니라 광범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통된 핵심 가치관이 없다면 한 민족, 한 나라는 영혼이 없게 되고 사람들이 따라야 할 행위 준칙이 없게 됩니다.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고양하여 사회의식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사회 질서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자 또한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중요한 일환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현실이 말해주다시피 핵심 가치관은 한 나라의 중요한 안전장치이고 감화력이 강한 핵심 가치관을 구축하는 것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관계되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에 관계됩니다. 우리나라는 14억이 넘는 인구와 56개 민족이 살고 있는 대국인 만큼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관을 반영해주는 최대 공약수로 전체 인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 분투하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고 인민의 행복과 평안에도 관계되는 대사입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정수로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발전 방향과 밝은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중화 문화의 옥토에 뿌리를 내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장기적으로 분투하는 위대한 실천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국가를 건설하고 어떤 사회를 건설하며 어떤 국민을 육성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물음에 깊이 있게 해답하였는 바 이는 현시대 중국 정신의 집중적 구현이고 여기에는 전체 인민의 공동한 가치 추구가 결집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두터운 민족성, 선명한 시대성, 내적 선진성, 광범한 포용성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우리나라 문화 건설에서의 주도적 지위와 선도적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핵심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는 것을 정신력을 결집하고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기초 공정으로 삼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국의 정신, 중국의 가치, 중국의 힘을 더 잘 구축해 전체 인민이 사상적, 정신적으로 긴밀히 단결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폭넓게 실천하는 데 대하여 새로운 중대한 포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업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방면을 중점적으로 틀어주어야 합니다. 첫째로 민족 부흥의 중임을 떠매고 나아갈 수 있는 시대적 신인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핵심 가치관 건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상 건설, 영혼 건설이기에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자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원천으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 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고양하고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대한 선전 교육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애국주의, 집체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심화하며 사상 수준, 정치 각오, 도덕 품성, 문화 소양, 정신 상태 등 방면에서 신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시대적 신인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로, 확고한 리상과 신념으로 정신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인민에게 신앙이 있어야 국가에 힘이 생기게 되고 민족에게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리상신념 교양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고 전체 인민, 특히 청소년에 대한 리상신념 교양을 강화해 리상신념의 등불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속을 영원히 밝게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에 대한 선전 교양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주며 인민이 역사 학습을 통하여 당과 나라를 사랑하도록 인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동리상을 끊임없이 확고히 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상 정치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무장된 인재를 육성하고 사상 정치 사업 체계를 보완하며 정치적 우세를 발휘하고 대중사업 체제와 기재, 방식과 방법을 혁신해 적시에 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장악하고 대중의 사상인식 문제와 현실 리익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의 사상정치 사업을 강화해 사상정치 사업을 교육과 교수의 전 과정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대학, 중소학교 사상정치 교육의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고 광범한 청소년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교육하고 인도하며 한 세대 또 한 세대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넷째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법치 건설, 사회 발전, 일상생활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의법 치국과 의덕 치국을 결부시키고 법률을 능숙하게 활용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에 의한 인도, 실천에 의한 양성, 제도에 의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부적이고 작고 실제적인 사업을 계속 실행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국민교육, 정신문명 창건, 정신문화상품의 창작, 생산, 전파의 전 과정에 구현하고 국가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 건설의 각 분야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0: 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책을 매개로 한 교류와 대회, 협력과 상생 주제의 제32회 북경국제도서박람회가 지난주 북경국가회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전시 면적은 총 6만 평방미터로 82개 국가와 지역에 1,700여 개 출판 문화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참가 기관은 1,100개 이상이며 참가 국가는 지난해보다 10개 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수 실물 도서 22만 종이 집중 전시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문화 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시 홍보, 저작권 거래, 문화 교류 활동의 질적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출판 기업과 우수 출판물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랍연합추장국이 이번 박람회에 주빈국으로 참가해 약 30개 문화출판기관과 함께 전시에 참여하며 20여 차례의 교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6월 두 번째 토요일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입니다. 올해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주제는 문물은 인민에게 속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와 무형문화유산, 생활을 더 아름답게입니다. 우리나라 동북문화판도에서 길림성은 풍부한 무형문화유산 자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길림성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55개,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44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기예, 전통의학, 전통무용, 민속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합니다. 그중 장백산 인삼 채취 풍습, 조선족 농악무, 동북대고, 만족설부, 장백산 삼림로동요, 장백산 만족전지, 한시풀공예, 안도 수시 철제품 제작기술, 조선족 학춤 등이 길림성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역의 문화적인 기억을 담고 있으며 또한 오랜 세월 생산과 생활 속에서 민중들이 축적해온 지혜와 미학을 보여줍니다. 최근 중경 량강 신구 대석패에 위치한 옛 강령 기계공장 영화관이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세월의 추억과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이 오래된 건축물이 강령 차관으로 탈바꿈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인증샷을 남기며 새로운 활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기존 영화관의 3층 구조와 벽돌, 영화 포스터, 철골 구조의 천장 등 시대적인 요소를 그대로 간직해 옛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1층에서는 차 간식과 가벼운 식사를 제공하며 2층은 기존의 건축 구조를 활용해 함몰형 좌석이 있는 카페 공간으로 꾸며졌고 3층은 더 넓은 시야를 자랑하는 차 마시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차관에서는 사천극의 변검 공연, 악단의 라이브 연주, 다도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수시로 열려 시민들의 체험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풍경은 두터운 공업유산을 지닌 도시로 오래된 공장 건물이나 낡은 건축물, 공업유산 등 수많은 귀중한 도시 기념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경은 도시 재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역사적인 문맥, 인문 풍정, 생태 경관을 깊이 융합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원래 풍모와 공업 기억을 보존하는 토대에서 오래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오래된 건축들은 재활용을 통해 낡은 모습을 벗고 새로운 생기를 띠며 도시의 문화 관광 소비를 이끄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이 2026 졸업시즌 여행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는 대학 졸업생 여행 소비 추세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길림성 연길은 독보적인 개성을 자랑하는 지방 풍미를 내세워 해당 보고에 2026년 졸업시즌 인기 미식 목적지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미식 여행지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보고는 한 가지 음식을 위해 한 도시를 찾는다며 2026년 졸업생들의 여행 판도가 미각에 의해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졸업시즌 인기 미식 목적지 10위권에는 성도, 중경, 서안, 장사, 무한, 산두, 류주, 연길, 광주, 함흥이 꼽혔습니다. 이 순위는 조선족 냉면, 돌솥 비빔밥, 순대 등 연길의 미식이
이번 기 졸업생들이 꼽은 가장 매력적인 미식 성지 순례로선의 핵심임을 보여줬습니다. 미식 IP가 해당 도시의 전 과정 관광 소비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각 체험을 심도 있는 민족 문화와 자연 생태 탐험으로 한 단계 승격했습니다. 그중 연길 모아산 국가삼림공원 등 관광지의 검색량도 함께 상승했으며 미식은 도시의 문화관광 소비를 움직이는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지하철 건설에 생태 경관과 지역 문화, 주민 편의 봉사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이미 단순한 교통 중추를 넘어 미관, 문화, 온정을 갖춘 도시 공공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섬서성 서안 지하철 15호선 황자파역은 서안시 장안구 항천기지 핵심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개통 이후로 이 역은 주변 주민들의 출행을 편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소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황자 고파의 문화적인 맥락이 흐르고 눈앞에는 우주를 향해 비상하는 항공 은하수의 경관이 펼쳐져 고금의 낭만이 이곳에서 어우러집니다. 초장형 에스컬레이터 외에도 역내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등 다양한 무장애 시설이 갖춰져 있어 승객들의 편리한 출행을 위한 다각적인 배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자강이라고도 불리는 진강은 우리나라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희곡 극종으로 2026년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에 등재됐습니다. 최근 중앙방송청국 대작 드라마 주인공이 인기리에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진강 예술의 독특한 매력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 희곡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문화적인 맥락을 이어가고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극장에서 거리로, 무대에서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오늘날의 진강은 더 젊고 더 기술적인 모습으로 시대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진강 가상현실 영화가 이번 달 서안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파노라마 3D 촬영 기술을 도입해 관객들이 180도 초고화질 화면 속에서 배우와 마치 동일한 장면에 함께 있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수리시설의 도시 도강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청나라 선민들이 살던 도강은은 리빙이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은을 축조한 것으로 인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강은 시에는 수리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과 정원, 풍부한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강은시는 산과 물과 도시와 숲이 조화로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의 도시이자 경치가 아름다운 관광의 명승지입니다. 민강의 중류, 민강이 산발을 나와 벌판으로 흘러드는 곳, 성도 벌판의 서북쪽에 위치한 도강은시는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은으로 인해 명명됐으며 천혜의 땅, 사천의 원천이라 불립니다. 도강은은 예로부터 사천 분지에서 서북쪽으로 소수민족 지역 청해와 감숙으로 통하는 요충지이자 상업무역의 중심지이며 군사요지로 역대로 도강은 성의 서쪽에 관문을 설치하고 군사시설을 두었으며 사천서부의 요충지라 불렸습니다. 일찍 3000여 년 전에 이곳에는 초계 선민이 살면서 주왕 토벌 전쟁에 참가했으며 진은 촉을 병탄한 후 촉을 중요시해 기원전 277년에 리빙을 촉군 태수로 파견했습니다. 리빙은 촉에 이른 후 현지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도강은 수리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해마다 어김없이 범람하던 홍수를 막고 촉의 땅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그로부터 사천은 명실공히 천혜의 땅, 천부지국으로 됐습니다. 도강은시는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이자 도강은 수리시설로 흥한 도시입니다. 진나라 때 리빙이 도강은 수리시설을 건설한 후 이곳은 선호하여 도와 군, 군사, 주현의 소재지였으며 점차 성도에서 서장과 청해, 감숙으로 통하는 교통요충지와 사천서부의 중요한 물자 집산지로 발전했습니다. 명나라와 그 뒤에 청나라 때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가 번창한 도강은시는 빈근의 도시들에 비해 큰 규모를 자랑하며 미니 성도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장강 상류의 지천인 민강은 사천 북부의 고산지대에서 발원하는데 해마다 여름이 되어 산사태가 나면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이 좁은 강바닥을 넘어나서 홍수 피해가 심각했고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 벌판에 모래가 깔려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그와 반면에 동쪽 기슭의 솟은 옹루산에 막혀 민강이 동쪽으로 흐르지 못해 성도 벌판의 서쪽에 수해가 나는 반면 동쪽은 가물어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고난에서 허덕였습니다. 진나라 황제의 명으로 촉군 태수로 온 리빙은 현지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선인들의 치수 경험을 바탕으로 기원전 256년 민강이 산을 나와 성도 벌판으로 흘러드는 곳에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은을 건설했습니다. 도강은은 강물을 두 갈래로 나누는 어치와 토사를 막는 비사은, 강물을 끌어들이는 보병 등 세 개의 공사로 구성된 홍수 방지와 토사 제거, 수운, 관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형의 수리시설입니다. 도강은 수리시설의 건설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발하던 사천서부의 성도 벌판은 가뭄과 수해가 사람을 따르고 흉작과 기근을 모르는 천부지국으로 되어 진나라 통일과 천부지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 발전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2200여 년 이래
줄곧 기능을 발휘해 지금도 성도를 위해 수해 방지와 관계를 이루어주는 도강은 수리시설은 중국과 세계 수리 역사에서 기적으로 인정되며 살아있는 수리박물관, 수문화의 요람으로 불립니다. 리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4천 사람들은 리빙 부자를 위해 이왕묘를 세웠습니다. 이왕묘는 원래 치수 공덕을 쌓은 리빙 부자를 기린다는 의미로 숭덕사라 불렸습니다. 송나라와 원나라 때 리빙 부자는 왕으로 책봉됐고 그에 따라 숭덕사를 이왕묘라 개칭했습니다. 오늘날 도강은 수리시설의 옆에 위치한 이왕묘는 청나라 때 개축한 건물입니다. 강물을 바라보는 산자락에 위치한 이왕묘의 건물은 산세를 따라 우러올라가면서 겹겹합니다. 두각과 정자, 전각, 사당, 담벽 등이 조화로운 이왕묘에 들어서면 아늑하기 그지없고 곳곳에 치수를 위해 디빙이 제출한 삼자경, 육자지, 팔자격언 등이 새겨져 있으며 디빙의 업적을 칭송한 력대의 비석과 시, 액자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도강은 시의 서남쪽에 리퇴라는 산이 있는데 디빙이 이곳에 물을 끌어들이는 인수로 보병굴을 내면서 외딴 산으로 됐습니다. 산면이 아찔한 절벽이고 산자락으로 세찬 물결이 흐르는 리퇴산은 인근의 산과 물과 섬과 언제와 고적과 어울려서 심히 장관입니다. 리퇴산의 우에는 봉룡관이 있는데 이 역시 리빙을 기념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리빙을 기리기 위해 1990년부터 도강은 방수절을 회복했습니다. 청명이면 관계수로에 물길을 여는 방수절은 중국 수문화에서 가장 독특한 민속 행사로 우리나라 무형문화 유산에 선정됐습니다. 도강은 시에서 서남쪽으로 15km 거리에 위치한 청성산은 중국 도교의 발상지 중 하나로 도교 10대 동천 중에 제5동천이며 신선의 도회라 불립니다. 앞뒤 두 산으로 나뉜 청성산은 둘레가 60km이며 산발의 모양이 성곽을 방불케 합니다. 숲이 무성하고 사계절 녹음이 짙은 청성산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청성산에는 36개의 산봉우리, 38채의 전각, 8개의 큰 동굴, 72개의 작은 동굴, 108개의 명소가 있습니다. 아늑하고 험준하며 배연한 계곡이 얼기설기한 청성산은 운해와 일출, 성 등으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청성산은 제5의 명산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수려한 경치에 청성산은 도교의 명산이자 은자들의 은둔지이기도 해서 당나라 때의 시인 두보와 송나라 때의 시인 류규, 명나라 때의 시인 양성암, 근대의 화백 서비홍 등 역대로 많은 명인들이 청성산에 은둔했고 그러면서 오늘날 청성산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마의 석각이 풍부하고 전각이 웅장하며 정자가 아담하고 명인들의 서예 작품도 아주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수리시설의 도시 도강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내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동방미학이 세계 영상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공과 나타가 전 세계를 휩쓸고 깨어있는 사자 등 트렌디 장난감이 인기몰이를 하며 장해전 등 중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 풍부한 전파 매체, 더 완비된 산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풍과 국풍이 국경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며 중국의 미학이 전 세계의 경탄을 받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이 드라마에 구현되면서 영상을 통해 중국식 미학을 직관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31회 상해 TV 프로그램 백옹란상이 최근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드라마 장해전은 최우수 중국 드라마, 최우수 감독, 최우수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처방 후 1년이 지났지만 장혜전은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장혜전은 여러 플랫폼의 연간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해외에서도 중국식 미학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장혜전은 해외 주요 방송 플랫폼에서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방송됐고 방송 첫날 타이, 越南, 말레이시아, 인도, 이집트 등 국가와 지역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곤곡과 그림 자극, 순무 등이 주요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의 서유기, 홍르몽으로부터 최근의 랑하방, 경려년, 장안 12시진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우수 전통 문화는 중국 드라마 해외 진출의 핵심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장혜전의 해외 진출 비결은 무엇일까요? 송대의 염색 기법이 그려내는 의상의 물결 무늬, 절강성 태순의 불꽃놀이 인형극의 불꽃 미학 등 약 20종의 무형문화 유산 요소가 문명의 암호처럼 극의 줄거리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 사이트 부청편집 장영예는 이 드라마가 허구 속에 역사적인 유전자를 심는 창작 리념을 통해 전통 문화가 단순한 배경 장식에 그치지 않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극 중에서는 권곡, 완사기 타위의 곡패를 통해 인물의 운명을 암시하는 등 전통 문화와 극적인 긴장감을 깊이 융합시켜 드라마에 무게감을 더해줬습니다. 허구적인 역사 배경을 현실에 정착시키고 사실주의 창작 수법으로 조형합니다. 이는 장혜전의 총감독 정효령이 창작 초기 제시한 리듬입니다. 조영문 감독에 따르면 명나라 시대의 분위기를 채택하기로 한 후 제작팀은 세트와 의상, 소품, 뇌법의 표현에서 명확하고 직관적인 미학 스타일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으며 순모와 그림 자극, 곤곡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선보이며 영상을 통해 중국식 미학을 구현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이 중국의 무형문화 유산을 알게 되는 것을 넘어 중국 문화를 사랑하게 하려면 진정으로 드라마 속에 몰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이민대학 뉴스학부 시청각 전파학과 하정우 부주임은 이 드라마는 무형문화 유산을 이야기 구조 속에 엮어넣어 서사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극 중에 순무의 활용을 예로들면 이 고대 건축 부제는 주인공 장해가 위기를 해소하고 유연함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됩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무형문화 유산이 단순한 기술 전승이 아닌 균형과 인내의 생존 지혜를 담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드라마 플러스 무형문화 유산 모델은 중국 드라마에 독특한 문화적인 정체성과 감정적인 울림을 부여하고 중국 드라마 해외 진출에 새로운 광활한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식 미학의 구현은 배경 조성이 아닌 경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영상 드라마 속에서 다가갈 수 있는 시각적인 공간을 재현하고 해외 시청자들이 소셜 플랫폼에서의 2차 창작과 교류 소통이 더해지면 이러한 미학적인 체험은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속의 공감으로 이어져 중국의 우수 전통 문화가 세계로 더 잘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킹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협력관계 성과자치구 직할시가 동서부 협력의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0: 서비스 소비의 질적 향상과 규모 확대가 효율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1: 장강 삼각주의 지역 수출입이 연 15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0: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이란 대표단이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1: 보더의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서부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당정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목표의 착안에 내린 중대한 결책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동서부의 산업 상호 보완, 인원 상호 교류, 기술 상호 학습, 관념 상호 소통, 기풍 상호 참조를 추진해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5차 의회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이자 상시화 지원을 전개하는 첫 해입니다. 협력관계 성과자치구 직할시는 계속 분투하여 협력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장하면서 동서부 협력의 새 장을 힘써 엮어가고 있습니다. 하란산 기슭에 위치한 민룡지는 은천과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푸른 태양광 전지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풍력발전기가 서서히 돌아가면서 청정전력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수백 개 비닐하우스에서는 남부과일 북부 재배가 이루어져 사계절 내내 과일향이 풍기고 있습니다. 록색 전력 디지털 스마트 응용센터가 조업에 들어가면서 동부의 방대한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연산 작업을 진행합니다. 민생화합과 산업본착을 실현한 이곳은 과거의 촉박하고 황량해 마른 백사장으로 불렸습니다. 민용진의 이란 전지 계획의 변화는 30년 전 2000km 떨어진 산과 바다 사이의 협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 당정은 동서부의 가난구제 협력 전략 포치를 내와 복권과 영하를 이어주고 맞춤형 협력을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당시 복권성 당연의 부속이었던 습금형은 복권성의 영하 지원 지도소소 조장을 맡았습니다. 습금형은 대표단을 인솔해 영하 빈곤 지역에서 현지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소해고의 현실적 곤경에 착안해 습금형은 복권과 영아가 손잡고 집단 이주 사업을 전개하며 은천 하토병원 미개발지역에 민영촌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은천시 민영진 초창기 이민 오유동은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사 가기를 주저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이주했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큰 문제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은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복권성 지원 간부들이 경험과 지식을 직접 전수하면서 지금은 먹고 있는 것도 걱정 없이 지내고

0: 종배소 기반시설 등도 충분히 마련해 줬습니다. 협력 과정의 복권과 영하는 송과 자치구 사이 연속회제도, 현시 맞춤형 지원기제, 상무 간부 파견과 림시 근무 교류 등 다양한 선제적인 조치를 내왔습니다. 복권 간부들은 자금과 기술, 선진적 리념을 갖고 능하에 와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관계수로와 도로를 건설하고 사막화를 방지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연 조건에 따라 특색 균초 재배를 도입해 볼모지에서 최초로 자치 산업을 개척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복권과 용하는 우세 보완, 호혜 협력, 장기 협력, 공동 발전이라는 협력 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공을 들여 복권 기업 플러스 능하 자원, 복권 본사 플러스 능하 기지, 복권 시장 플러스 능하 제품 등 일련의 산업 협력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전통 재배업과 양식업의 전반 사슬을 승격하고 빅데이터, 첨단 장비 제조 등 신흥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까지 현재 능하의 활약상은 크게 돋보입니다. 농민들의 자발적 로무 송출에서 30여 개 특색 로무 브랜드를 육성하기까지 현재 능하의 로무 송출 인원은 28만 명을 웃돕니다. 지난 30년 동안 복권과 능하가 추진한 협력 프로젝트는 로계로 4,100여 개, 혜택을 본 현지 주민은 244만 명에 달합니다. 능하 회족자치구 농업농촌청 림동 부총장은 복권과 능하 사이 협력은 습금형 종속이가 복권에서 근무할 때 신이 기획하고 포치하고 추진한 동서부 협력의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속의 강국한 당무를 명기하고 30년간 축적한 귀중한 경험을 이어가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공동 부유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로정에서 계속 분투할 것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종속이는 전국 발전이라는 대국면에 착안해 동서부 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인도하고 추진했습니다. 빈곤 해탈의 마지막 보루를 공략하는 단계에서 종속이는 반드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며 지원을 심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시와 지원 단계 진입해 종속이는 복권과 영아 사이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총화하고 운영하며 협력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속이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산과 바다가 손잡고 진행한 생생한 실천은 신주대지에서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원에서 공동 창조로 나아가는 광동과 광서 간 협력은 미래를 향한 신질 생산력을 공동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북경과 내몽골은 녹색 전기, 녹색 수소, 녹색 에너지, 녹색 컴퓨팅 응용을 전면 승격했습니다. 한편 상해 연구개발과 운남의 제조는 신소재, 생물의약 등 용역에 초점을 맞추고 상해 기업의 연구개발센터와 지역본부를 공명해 설치하도록 유치했습니다. 상해시 운남 지원 간부 연락조 조상 양 씨는 올해는 상시와 지원을 전개하는 첫 해로서 복권과 영화 간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학습 운영한 남편 산업협력, 로무협력, 소비협력, 교육과 의료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상해와 운남의 우세를 보완하며 량방향 용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빈곤 해탈 공략 전 성과를 다지고 확장하는 것과 향촌 진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과도기의 동서부 협력 기제를 통해 서부지역 농촌 노동력 500여만 명의 취업을 실현했으며 그중 빈곤 해탈 노동력이 300여만 명에 달합니다. 동서부는 또 산업단지 800여 개를 공동 건설하고 서부지역에 7,500여 군을 투자하도록 기업을 인도해 산업 집단화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동부성의 6,500여 개 병원, 학교가 서부의 7,700여 개 병원, 학교와 맞춤형 지원을 실현했으며 쌍방이 상호 파견한 교원과 의사는 연인수로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부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수는 부단히 향상했습니다. 귀조성 준위시 모천 게르족 묘족 자치원 인민병원 부원장 곽광은은 동서부 협력이라는 좋은 정책과 지원 전문가의 도움으로 6개 진로과를 추가하고 림상과는 자주적으로 100여 개 신기술, 신프로젝트를 전개해 현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전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5척에는 전망계획 요강은 동서부 협력, 맞춤형 협력 등 기재를 최적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상시화 지원 단계의 우리나라는 동부 8개 성 직할시와 서부 1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지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좋은 재민의 공동부를 향해 착실히 나아갈 것입니다.
1: 1978년 12월에 열린 당 11기 3차 전환회의는 당과 국가사업 중심의 전략적 전환을 실현하고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습니다. 계열 보도 위대한 로정, 오늘은 중화민족의 굴기에서 부유까지 빛나는 로정을 돌아보겠습니다. 1978년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글이 진리 표준 문제에 대한 대규모 토론을 촉발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이번 토론이 당 11기 3차 전환회의 위대한 역사적 전환을 이끈 서상적 선도였습니다. 1978년 12월에 열린 당 제11기 3차 전환회의에서 당과 국가사업 중심을 경제건설로 전환하고 개혁개방을 절제하는 역사적 결책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영용하고 완강한 분투를 통해 개혁개방은 현대 중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조치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중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세계에 선포하고 시대 흐름에 발맞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해 겨울 안위성 봉양현 소강 생산대에 연리덮 가구 농민들이 시행한 가성 도급 책임제는 우리나라 농촌개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당 11기 3차 전환회의 이후 개혁 시점 경험을 초보적으로 총화한 토대 위에서 도시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자주권 확대, 경영책임제 실시, 새로운 상품유통체제 건립, 다양한 경제형태 육성 등 개혁 조치들이 잇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외 개방도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1979년 4구공업단지 건설은 심수경제특별구 건설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과감히 시도하고 과감히 앞장서며 묵묵히 노력하는 특별구 정신은 세계 중국 개혁 개방에 거대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혁 개방의 실천 속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부단히 보완하는 한편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 고속 성장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과학적 구상에서 향안과 오문이 조국에 귀환되기까지 중국 인민은 조국 통일 대합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고 북경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한 것으로 세계 중국 인민의 활기찬 정신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세계 박람회는 중국 인민이 세계 각국 인민과 교류하고 서로 배우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과 중화 민족 발전 사이에 있어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상대적으로 락후한 생산력에서 경제 총량이 세계 2위로 도약하는 역사적 변화를 실현했으며 중화민족은 굴기에서 부유까지의 위대한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고 인솔에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장려한 역사적 화폭을 그려내고 장엄한 분투의 창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0: 단오절 연휴 기간 몰입식 민속 체험에서 과학기술 동원한 새로운 소비 장면까지 서비스 소비가 효율 경제를 견인하는 종량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단오절 연휴 기간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체험이 효율 소비의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동성 불산시에서 룡선 급식은 선수 식단에서 관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식단으로 변했고 섬서성 한중시에서 개최한 국제 패들보드 대회에 13개 나라의 600여 명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강변의 특색 소비시장도 호황을 이루면서 관람과 소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단오절 연휴 기간 룡선 경기 개최지의 주변 호텔 검색량이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했고 전국 레저 오락 관련 주문량은 76% 폭증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상권까지 서비스 소비가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국풍 문화가 상업 공간과 깊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상해 민항구 상권의 장터는 쫑즈 전통 브랜드 50여 개를 집결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미식 체험을 선사하고, 절강성 장흥신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물고기 시장을 개조해 관광객들이 쫑즈만

0: 만들기 등 민속 오락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상무부가 관측한 전국 78개 보행거리와 상권의 이동인구는 동기 대비 4%, 매출액은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일련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하면서 량질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소비 발전을 다그치는 17가지 조치에 이어 과학기술의 접목은 다양한 소비 장면을 형성했습니다. 호북성 경주의 고성 성벽에서 료케공 3차원 련농 몰입형 빛과 영상 축제를 펼쳐 관광객들에게 시각적 향연을 선보였고 신강육을 다치고 가시가래에서 관광객들은 수막 영화와 민속 불꽃놀이로 전통 명절 분위기를 체험하고 로봇 겸 지능 로봇과 직접 소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비스 소매 판매액이 동기 대비 5.4%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폭이 0.2%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담, 임대 서비스, 문화지역 레저 서비스 분야의 소매액은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 운남성 광담현 락송지촌 소학교 교원인 농가규는 상가마을에 4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교육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교사 모범 등 수많은 영예를 수여받은 농가규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오늘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락송지 소학교를 찾았을 때 농가규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과학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에 사용한 드론과 로봇은 그가 직접 신청해 들여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락송지 소학교는 운동장도 높고 교실도 박습니다. 40년 전 나 환자 집중 치료소였던 락송지촌은 학교도 없고 교원도 없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농가규는 대리 교원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온 농가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교실이 없으면 벽돌과 기와를 한 장 한 장씩 쌓아서 만들고 책상과 걸상이 없으면 직접 목과 망치를 찾아 만들었습니다. 두 달 남짓한 동안 세 개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가 드디어 문을 열었고 농가규는 학교 유리한 교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가규는 40년을 견지해왔습니다. 1992년 첫 졸업생들이 진학 원서를 작성할 때 농가규는 주소란에 락송지라는 지명을 적어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농가규는 락송지의 소나무 마냥 이 작은 산골 마을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 농가규는 세 차례나 당 조직의 입당 지원서를 제출했고 2013년에 마침내 중국 공산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올해 전국 인대 전교회의 기간 전국 인대 대표 농가규는 락송지 마을 아이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외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면 최근 2년 사이 당원 교원 주려당과 농가규의 제자인 본촌 출신 양소근이 잇따라 마을로 돌아와 학교 교원으로 부임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 후면 예순인 농가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마을의 아이들입니다. 요즘 농가귀는 새로 부임한 교원들과 함께 가정 방문과 상담에 여념이 없습니다.
0: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가장 력동적이고 개방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장강 삼각주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수출입 규모가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장강 삼각주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상승한 7조 8,200억 원으로 전국 수출입 총액의 37.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수출은 4조 9,200억 원으로 전국 수출 총액의 41.3%를 점했습니다. 선박 직접 회로, 로봇 등 첨단 제조품 수출은 모두 두 자릿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수입액은 2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고급 부품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지역 첨단 제조업의 안정적인 가동과 증산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무역 주체 활력도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민영기업 수출입은 4조 2,200억 원으로 장강 삼각주 무역 총액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장강 삼각주는 일대로 공동건설 국가와의 수출입이 전년 대비 17.5% 늘었습니다. 아세안,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과는 각기 25.5%, 9.3%, 14% 증가하며 대외 무역의 회복 탄력성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21일 기자가 교통운수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단오리온 후 3일간 전 사회 영역의 인구 이동 총량이 연인수로 6억 5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0: 2026년 병모년 공식 추모제 중화임은 시조 복희 대선이 21일 감숙성 전수시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대만 신북시에서도 복희 제사 행사가 병행되었는데 이는 해협량안이 13년 연속 함께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대호 복희 제사는 국가급 모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좋은 세계 화교의 뿌리찾기 조상 제사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인력자원사회보상부, 자연자원부 등 4개 부문이 최근 통지를 발령해 전통해양산업 고용규모 안정과 확대, 해양신흥산업 내 일자리 성장 동력, 혁신적 육성, 해양서비스업 신경영 형태, 신모델 발전에 대한 지원으로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0: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따르면 2027년 말까지 신축 건축물에 대한 통합코드 100% 적용을 실현하고 설계서 시공, 거래, 재생 개조 등에 이르는 건물 전생의 주기에 걸친 단일 코드 관통 체계를 기본적으로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 코드는 도시 재생, 지역 사회 관리, 공공 서비스 등 분야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1: 교통 운수부 등 8개 부문이 복합 운송 난제 타파 병목 해소 행동 방안 2026, 2030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향후 5년 내 약 1,000개 주요 화물 거점의 복합 운송 기능을 고도화하고 1시간 내 화물 환적 완성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연안 항구 복합 운송 구역 철도 인임률은 80%, 장강 본류 주요 항구 철도 인임률은 100%에 도달시키는 것입니다.
0: 제28회 상해국제 영화제가 21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77개 나라의 420여 편 작품을 1,600회 이상 상영했습니다. 관람객 수는 연인수로 45만 명 이상에 달하고 흥행 수입은 약 3,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금작상 시상식, 중국 영화 드라마의 밤 등 행사도 병행되었습니다.
1: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21일 스위스 빌겐산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가진 회담입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협상을 시작해서 80분간 쌍방은 이란 핵 계획을 논의하지 않았고 레바논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벤스 부대통령은 협상이 엄청난 진전을 가져왔지만 협상이 모든 쟁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표했습니다. 21일 스위스 빌겐산에서 한창 협상 중이던 이란 대표단이 돌연 협상을 중단하고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에 항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레바논에서의 대린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이란에 경고하고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재차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이란 대표단은 미국 측에 항의하고 80분간 진행한 협상을 중단하고 회장에서 퇴장한 후 내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2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진주당 무력 인원 여러 명을 사살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 지도자 나임 카심은 21일 화상연설을 발표하고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진주당은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러시아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지난 하루 동안 격추한 우크라이나 고정익 무인기가 483대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데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신형 무인기를 출동해 러시아의 한 정유공장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 무인기의 편도 비행 거리는 2,000km를 넘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진행한 2026년 미국 카나다 메이코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에스파냐 팀이 4-0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팀을 꺾고 이란 팀과 벨지크 팀은 0-0으로 무승부를 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희였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

는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프랑스 혁신기술전시회 종국기업 방안의 조목,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비바데크 혁신기술전시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종국기업이 단독 또는 단체 형태로 참가해 인공지능, 에너지, 클라우드 서비스, 저탄소 기술 등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전시센터 3층 입구 정면에는 원경과학기술그룹의 부스가 자리 잡았습니다. 약 400평방미터 규모의 전시구역은 탄소 제로 산업단지, 스마트 전력 컴퓨팅 센터, 에너지 저장 시스템, AI 스마트 풍력 터빈 등 AI 전력 시스템 역량과 실제 적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전시 기간 중 이 그룹은 고비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고비 사막 지역에 5kW 규모의 녹색 AI 컴퓨팅 파워 센터를 구축해 AI 시대에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차세대 기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경과학기술그룹 장뢰일 이사장은 AI 컴퓨팅 폭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기존 전력망으로는 이 같은 변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원경은 고비에서 출발해 AI 전력 시스템을 전 세계로 가져갈 것이며 AI 시대의 전력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종국기업의 해법을 제시하고 고비 사막이 지능 문명을 잉태하는 요람이 되게 할 계획입니다. 2018년 독일 프랑크 푸르트의 첫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이후 텐센트 클라우드는 유럽 시장에 진출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AI, 클라우드 인프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업종별 디지털 전환 방안 등 제품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유럽은 최근 디지털 주권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안은 유럽의 주권 클라우드 수요에 완벽히 부합하며 다른 업체보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럽의 AI 인프라가 더욱 정비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되고 더 많은 협력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텐센트 클라우드 국제 유럽 지역 총괄 손창의 말입니다. 손창 총괄은 또 기자에게 중국 기업은 자체 제품과 기술을 연마해 돌파구를 찾은 뒤 점에서 면으로 해외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독 전시 외에도 단체로 해외 진출에 나선 사례도 있었습니다. 항저시 전시 컨벤션 그룹이 항저 디지털 기술 기업들을 이끌고 참가해 디지털 무역 가동의 해외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같은 무대에는 시각지능, 집적회로, 량자기술, AI 분야에서 각기 뛰어난 실력을 갖춘 신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기술 혁신 기업이 참가해 로봇과 AI 안경 등을 전시했습니다. 전시 기간 중 항주 전시 컨벤션 그룹은 비바테크 주최 측과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해 향후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비바테크 최고 사업 책임자 니콜라 듀셰방은 항주 전시단이 선보인 기술 방향은 다양하고 상호 보완성이 강해 항주의 과학기술 역량을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먼저 하드웨어에서 출발한 뒤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를 확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길 바랍니다. 향양과학기술관 전시 구역에는 향양 소재 스타트업 24곳이 모여 AI과 로봇, 헬스테크, 지속 가능성과 기후과학기술 등 여러 최첨단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향양 생산력 촉진국 수석혁신총감 도용해는 기자에게 유럽은 지속 가능성, 기후변화, 친환경 규제 측면에서 규칙 제정이 앞서 있고 기준이 엄격하다며 향양의 가치는 중국 본토의 산업적 우위, 공정 역량, 응용 시나리오를 국제시장의 법률, 표준, 비즈니스 관행과 더 잘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비바테크 혁신 기술 전시회는 2016년에 창설돼 과학기술 혁신과 스타트업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전시회는 AI 기술 주권, 친환경 기술, 에너지와 출행, 네트워크 안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혁신기술 전시회 중국기업 방안의 주목,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기네아의 중국 교자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2026년 7개국 그룹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권력 감독 제도와 규율, 법률 집행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규범적이고 강력하며 효과적으로 재반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는 당내 감독의 주체적 책임을 대행하고 관건적 소수, 특히 제1 책임자와 지도부에 대한 감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규율 검사 감찰 기관은 전문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당위원회를 협조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며 당내 감독과 기타 각부류 감독의 연결과 협동을 추진하며 연결과 협동을 심화하는 효과적 경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임기 교체 규율과 기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당 조직의 령도 역할과 심사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는 정치 심사와 청렴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규율검사감찰기관과 규율검사감찰간부는 시종 당에 충성하고 인민에게 충성하며 규율검사감찰사업에 충성해야 하며 당의 자기혁명에서의 직책과 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이 100년 동안의 분투를 거쳐 형성한 소중한 경험과 훌륭한 기풍을 고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과 국가사업의 대국을 둘러싸고 감독을 통해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전략적 포치와 목표, 임무의 구체화를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규율 검사 감찰 대우는 반드시 더 높은 기준과 더 엄격한 규율로 자신을 요구하고 훌륭한 사상 기품과 능력 자질을 단련하며 당성을 근본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강직하고 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공정하게 규율을 집행하고 신중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당내와 사회 각 방면의 감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종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호위병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인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과행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단결의 분투한 결과물이며 단결과 분투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가장 뚜렷한 정신적 징표가 됐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역사는 단결은 곧 힘이고 분투해야 미래를 개척할 수 있으며 단결 분투할 수 있는 민족만이 전도가 있고 단결 분투할 수 있는 정당만이 불패의 집안에 설 수 있다는 것, 명확한 분투 목표로 이루어진 단결만이 가장 굳건한 단결이 될 수 있고 굳건한 단결에 기초한 분투만이 가장 힘찬 분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두었습니다. 우리는 단결과 분투로 찬란한 역사를 창조해왔으며 또한 단결과 분투로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이 한결같이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9,500여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시종일관 인민과 한 마음이 돼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과행길에서 세인이 괄목하는 기적을 계속 이룩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분투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백성을 염두에 두고 진리를 실천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한 우리는 더없이 충만된 신심과 힘을 느낄 것입니다. 국제정세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어떤 오묵한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당 장관 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우환에 살고 안락 속에 죽는다는 고훈을 명기하고 먼 앞날을 미리 생각해 평안한 시기에도 닥쳐올 위험 부담에 대비하는 가운데 긴밀히 단결해 간고 분투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위협을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분투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은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역사에 헌정하는 가장 숭고한 경입니다. 올 하반기 중국 공산당은 제24 전국대표대회를 열어 지난 5년 동안의 사업을 총화하고 향후 한 시기 동안의 발전 전망을 계획하게 됩니다. 우리는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가지 큰 국면을 동일적으로 고려해 5위 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동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발전과 안보,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업무 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 리듬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개혁 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민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하며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 환경과 국태 민안의 사회 환경, 깨끗하고 바른 정치 환경을 적극 유지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 24 당대회 선거적 개최를 맞이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네아의 중국 교자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올 6월 기네아 서부 보파주 고바 지역은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광활한 논에 펼쳐진 황금빛 벼이삭 사이로 수확기가 오가는 가운데 농민들은 갓 거둔 쌀을 분주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논 부근에 위치한 쌀 가공 공장에서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중국 교자뼈 기네아 생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쌀 포대가 가지런히 쌓여져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의 많은 농민들에서 이런 풍요로운 수확 풍경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기네아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 서아프리카의 물탑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농업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재배 기술 수준이 낮아 현지의 산량 증대는 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식량 산량을 높일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기네아 양국은 2019년 고바 지역에서 교자뼈 시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국 농업 전문가팀이 기네아 농업부와 함께 품종 시험과 기술 보급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기네아 일용화 농업회사 장정영 총경리는 쌀은 기네아 국민의 주요 식량 중 하나지만 기네아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자뼈 보급을 통해 현지의 식량 산량을 높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네아 보파주 고바 농업연구소 술레이만 디아와라 소장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이 교자뼈 품종 세 가지를 제공하고 기네아는 일용화 회사 기술진과 함께 시험과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 가지 품종 모두가 고바 지역의 자연 조건에 잘 적응했으며 그중 두 가지 품종은 적응력과 산량이 특히 뛰어났습니다. 현재 시범 기지에서 도입한 교자뼈 품종은 6가지로 늘어났고 무당 수확고가 최고 9톤에 달합니다. 디아와라 소장은 중국 교자뼈는 수확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감도

갖추도록 이끌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교사뼈 재배에 힘써온 농업 전문가 류광우는 2020년에 기네아에 파견된 후 현지 농업기술 교육을 꾸준히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년간의 노력 끝에 현지 농민들이 중국의 기술 방식을 따르면서 농가 수익이 2배 이상 향상하고 개량 종자와 신기술을 활용한 재배 면적이 초기보다 4배 내지 5배 확대했습니다. 기네아 보파주 농업축산청 관계자 사이두바 씨라는 산량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향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의 선진적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더 많은 현지 농민들이 현대 농업 리념과 선진적 농업 기술을 접촉하게 됐습니다. 올 4월 기네아 아마두 울리바 총리는 코바에서 생산한 교사뼈 쌀 한 포대 양국 협력의 상징이다라는 메시지를 적어 중국에 전했습니다. 시범적 재배부터 기술 교육, 품종 도입, 그리고 현지화 발전까지 중국의 교사뼈가 서아프리카 대지에서 끊임없이 퍼지면서 현지 농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0: 가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개국 그룹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일간 열린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일전에 프랑스 에비앙 레반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 후 7개국 그룹 지도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연 2년 동안 공동 성명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회의장 안에서 7개국 정상이 각자의 타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장 밖에서 항의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존속해온 이 부자 클럽은 내부 이견과 미국 우선의 충격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론은 국제 구도가 심각하게 변하는 배경 하에서 7개국 그룹 정상회의는 이미 시대와 동떨어진 정치쇼로 전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 기간 미국과 동맹국 간 마찰이 지속적으로 상연됐습니다. 회의 개막 당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미국 과학기술 거두에 대한 디지털 세를 취소할 것을 프랑스에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프랑스 포도주에 대해 관세 100%를 징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디지털 세는 유럽 법률 체계의 일부이며 미국은 유럽인이나 프랑스인을 대신해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없고 프랑스는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전기 자동차 보조금,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 등 이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전통 동맹국 사이 마찰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경제무역 등 핵심 이제서 7개국 그룹 기타 회원국과 미국 간 이견 상의는 봉합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7개국 그룹 회원국이 직면한 국내 경제와 민생 분야의 도전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와 미국 우선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7개국 그룹 회원국의 에너지 구조는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의 고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작전 행동을 개시한 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7개국 그룹 회원국의 경제 표현을 저해했습니다. S&P 글로벌 분석에 따르면 전쟁의 영향으로 유로존 경제가 2-4분기에 0.2% 위축될 것이며 앞으로 몇 달간 통화 팽창률이 4%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후 미국이 7개국 그룹 회원국에 부과한 관세 수준은 이전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국과 동맹국의 관세 갈등은 이번 정상회의의 분위기가 긴장한 근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 대외관계위원회 연구주관 제로미 샤피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 측은 비록 내심 속으로 더 이상 믿지 않았지만 발열을 비면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다고 표했습니다. 내부 균열이 질계국 그룹의 응집력을 약화시켰다면 대표성 부족은 그 영향력을 더욱 제한했습니다. 질계국 그룹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영향력이 부족한 것은 정상회의 의제 설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트리뷴 웹사이트는 기사에서 프랑스가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시켰지만 글로벌 재부의 극단적 집중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세금 제도 등 기타 붕대한 불균형 문제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영합하기 위해 정상회의는 또 기후변화 문제를 이제서 제외했습니다. 이를 두고 스위스 관찰신문 사이트는 이 같은 조치는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각국의 공식개발원조 총액이 동기 대비 23%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이 원조를 대폭 축감하면서 전체 하락폭의 96%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단체인 국제 옥스팜 집행주임 아미타브 베하르는 세계가 심각한 기아와 빈곤, 기후 문제에 직면했을 때 7개국 그룹은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7개국 그룹이 선양하는 이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글로벌 남방에 전하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7개국 그룹이 모멘트를 확충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고 시도했으며 발전 도상국 지도자들을 초청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 프랑스는 브라질과 케냐, 이집트 등 나라의 지도자들을 회의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여론은 발전 원조를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글로벌 난방의 우려가 장기간 효과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회의 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일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주간지인 익스프레스 웹사이트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조치는 7개국 그룹의 작은 모멘트 작품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 비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표했습니다. 1970년대에 나타난 7개국 그룹은 설립 초기의 경제 총량이 전 세계에서 점하는 비중이 한때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구도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 비중이 이미 40% 정도로 줄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웹사이트는 이런 배경하에서 외부는 이 배타적인 발달국 클럽이 광범위한 글로벌 문제에 과연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단대학 중국유럽관계연구센터 주임 간군파는 글로벌 관리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7개국 그룹은 글로벌 사무에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신흥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평등한 대우를 거부하고 서방의 발언권을 지키려 하면서 서방의 전반적 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실을 정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모순은 7개국 그룹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핵심적 문제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는 수년 전부터 7개국 그룹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며 7개국 그룹은 현재 글로벌 경제 현실에서 이미 대표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개국 지도자들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으며 정상회의는 이미 이 시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시대에 뒤떨어진 극본을 반복적으로 연출하고 있으며 진작 퇴출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도 례외가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소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자신한테 어울리는 품질 좋은 옷을 사게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옷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값비싼 옷을 입어야만 세련되고 품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세련됨과 여유에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걸친 것도 아니고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주목을 받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들의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자신감과 수양이 주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남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포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포장은 옷차림일 수 있고 자신이 쌓아온 경험이나 인맥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이 포장에 얽매이기보다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옷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표현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신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쁜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전과 달리 남의 시선보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외부로 발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함께 키워갑시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해바라기.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개혁의 중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입각하여 고교 기업이 전략적 안전보장, 산업에 대한 선도, 국가 경제 및 인민생활보장, 공공서비스 강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조여 책무에 초점을 맞춰 실물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혁신 능력과 가치 창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을 고품질 발전, 고효율적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서둘러 전환하며 지속적인 효익 창출이 가능한 독특한 경쟁 우세를 힘써 키우도록 인도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인류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국유 기업의 기능과 가치를 확실하게 향상시키며 경제 속성, 정치 속성, 사회 속성의 요기적인 동의를 높은 수준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완화와 규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능과 기업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 기능과 고교 자산 출자인 기능의 분리를 견지하고 제재 및 기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기업 법인의 재산권과 경영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완화해야 할 것은 확실히 완화하여 국유 기업이 활기 넘치도록 하고 국유 기업의 혁신 잠재력과 창조 잠재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유 자산 류실 방지 최저선을 굳게 지키고 규제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규제하여 국유 자산의 가치 보전 및 증식 책임을 구체화하고 국유 자산 류실 방지 제도를 완비하며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인도하여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각적으로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중대한 책임으로 삼아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며 못박기 정신으로 관철 실시를 강화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유 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요 책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국유 기업 주요 책무 동적 관리 방법을 재정 보완하며 류형별 국유 기업의 기능을 한층 더 분명히 하고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류형별로 감독 관리하며 동적으로 조정하고 령활하게 수고나는 관리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유 기업 투자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투자 금지 목록을 보완하며 투자 후 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일부 국유 기업들이 맹목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이를 벌이는 경향을 단호히 억제시켜야 합니다. 국유 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국유 경제 중대 생산력 분포를 독립적으로 배치하며 국유 자본 투자의 중점 분야와 방향을 명확히 하여 국유 자본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적 분야에 집중되고 공공서비스 분야, 응급능력 건설 분야, 공익성 분야 등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에 관계되는 분야에 집중되며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신흥산업에 집중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의 합리적인 유동기제를 완비하고 전략적 재편성과 조문화한 통합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며 기존량의 구조와 증가량의 투입 방향을 서둘러 조정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와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입 배치를 강화하며 의료위생, 건강양로, 재해방지 및 피해 감소, 응급보장 등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고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보장 역할을 강화하며 산업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고교자본 투자회사와 고교자본 운영회사의 개혁을 심화하고 고교자본의 투자 배치, 동합 운영, 진출 및 퇴출의 전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고교자본 투자회사의 산업투자 기능과 고교자본 운영회사의 자본 운영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기존 자산의 활성화와 저효율 자산 및 모효 자산 처리를 촉진하여 장기성 자본, 인내성 자본, 전략성 자본의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 자본 경영 예산 및 실적 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 수행과 기본 민생에 대한 재력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료별 개혁, 료별 곡과 료별 채산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고교기업 료별 곡과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목적성이 뚜렷한 맞춤형 곡과 지표를 설치하여 업종별 곡과 정책과 기업별 곡과 정책을 탐색 실시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국가의 전략적 선도와 전략적 요구를 충분히 구현하며 공통성 정량 지표와 개별성 차별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충분히 구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량화가 가능한 고교기업 기능 및 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고교기업의 전략적 사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고교경제 증가 가치 재산제를 실행하여 국민경제 구조 조정의 결체 기반을 튼튼히 다져합니다. 에너지, 철도, 전신, 수리, 공공사업 등 업종에서 자연 독점 부분의 독립 운용 개혁과 경쟁성 부분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공공자원 배분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감독관리 체제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의 독창적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용의 거국체제 우세를 발휘시키고 고교기업이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심층적으로 국가혁신체계에 융합하고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담당하며 국가과학기술 난관 돌파 임무 수행을 주도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기지, 인재, 자금의 일체화 배치를 강화하고 혁신 요소가 기업으로 집중되도록 촉진하여 고교기업이 진정으로 독창적 기술 혁신 결체, 연구개발 투입, 과학연구조직, 성과상용화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0: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비는 춤추는 꽃.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절포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포과는 수박과 같은 과에 속합니다. 절포과는 분과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은 폭발적으로 종자를 전파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절포과가 성숙하면 살짝만 건드려도 다원형 열매가 줄기에서 떨어져

0: 고압 소맥 분사를 통해 종자를 발사합니다. 발사 시간은 30밀리초, 0.03초에 불과하지만 발사 속도는 초당 20m에 달합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종자는 10m 밖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이 고리는 열매 길이의 250배에 해당합니다. 철포과는 밭과 식물로 이 과에는 수박, 호박, 애호박 등이 포함됩니다. 철포과는 지중해 지역이 원산지인데 현재에서는 그 독특하고 효과적인 종자 발사 전략 때문에 오히려 잡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포과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자연학자 플리니우스는 철포과를 자를 때에는 종자가 튀어나와 눈을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철포과가 종자를 발사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이런 메커니즘은 철포과의 번식 성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까지 이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 일본의 연구팀은 철포과에 대해 일련의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에는 고속 카메라로 종자 전파 과정을 촬영하는 것, 종자 발사 전후의 열매와 줄기 직경을 측정하는 것, 완전한 철포과에 대한 압축 실험과 CT 스캐닝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종자 발사 수일 전부터 타임 랩스 촬영을 통해 열매 성숙 과정의 변화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연구팀은 압력 증가 후 열매와 줄기의 기계적 특성 및 종자의 탄도 궤적을 설명하기 위해 일련의 수학적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타임랩스 촬영, 느린 셔터 속도로 일련의 사진을 연속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정상 속도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재생하여 시간의 흐름과 사물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다음, 탄도 궤적.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물체의 운동 경로를 말하는데요. 주로 포탄, 미사일 등 미핵 물체의 운동 궤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증압 시스템. 종자 발사 몇 주 전 조맥 축적으로 인해 열매 내부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반중, 종자 발사 최초의 수밀리초 동안 줄기가 뒤로 수축되면서 열매가 반대 방향으로 크게 회전하게 됩니다. 조맥 재분로. 종자가 발사하기 수일 전에 일부 조맥이 열매에서 줄기로 흐르면서 줄기가 길어지고 굵어지며 단단해집니다. 이로 인해 열매는 거의 수직 상태에서 약 45도 기울어진 각도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는 종자 발사 성공의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타조맥 균일 분포. 철포과에 종자가 발사될 때 분출 속도와 발사 각도는 열매 내부 압력 감소 및 열매 회전에 따라 변화하며 이로 인해 종자의 타점은 철포과를 중심으로 반경 2에서 10m의 고리 모양 지역을 형성합니다. 다음, 완벽한 메커니즘. 연구팀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철포과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경우 그 방식이 여러 가지 후대 번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존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하면 인위적으로 메커니즘을 조정하여 줄기를 굵고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종자 발사 기간 동안 열매의 회전을 줄일 경우 종자 분포 범위가 좁아지고 종자가 살아남기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해로 열매에서 줄기로 되돌아가는 조맥의 량을 줄이는 방식의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철포과가 과도한 압력에 가해져 종자 발사 속도는 더 높아지지만 발사 각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져 여전히 종자 분포 범위가 좁아지고 종자가 생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철포과의 종자 발사 시스템에 대한 각종 메커니즘이 이미 매우 완벽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철포과가 복잡하고 정교한 종자 발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맥이 열매에서 줄기로 되돌아간다는 점은 전개 식물 왕국에서 유일무이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포과 종자 발사 시스템의 메커니즘 수는 모두 최적화되어 있으며 결코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메커니즘 설정에 있어서는 철포과 자신이 바로 진정한 전문가인 셈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얀 편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경례 씨의 향기로 피어나는 인연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선생님, 동료, 수많은 사람과 만나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외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청소기를 돌리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혹시 한경의 전화 맞는가요?
0: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1: 아, 맞구나. 내 누군지 기억 안 나겠지. 나 최승화 선생님이다.
0: 아득히 먼 기억 속에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나의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전화에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청도에는 동창생에게서 내 전화번호를 알게 되셨답니다. 다음 날 대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984년 오상사범학교에 입학한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에 만나서 알아볼까 걱정했는데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선생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정한 세월이 얼굴에 수많은 흔적을 새겼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마주 앉으니 이야기가 거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4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태어난 마을은 흥룡강성 해림

현 시아진 동풍촌 200세대 남짓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학교가 7학년까지 있었지만 졸업하면 팔리 떨어진 한족 중학교에 가거나 생산대 일을 하는 것이 교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학교를 졸업한 해에 학교는 5학년까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족말을 배우기 위해 앞마을 한족학교에 가서 4학년과 5학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창식이가 명란 조선족 중학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가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공부하려는 자식은 동냥을 해서라도 시켜야 한다며 개학한 지 한 달 만에 나를 해림현 조선족 중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때 중학교에서 배우는 외래어는 1호였습니다. 해림현 근처 조선족 소학교에서는 이미 1호를 1년 배웠기에 애들은 과문을 줄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이 우에오 한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담임 선생님인 최승화 선생님이 우리 학년 1호를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은 오후 방과 후면 나에게 한 시간씩 개별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상으로 일대일 지도를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도를 받으며 복습한 결과 첫 월고에서 73점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은 전반 학생들 앞에서 나를 칭찬하며 귀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막 제대하고 학교에 배치받은 최승화 선생님은 그때 28세 총각 선생님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격이 서글서글하여 학생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동경성에는 선생님 부모님 댁과 친척 집에 재워가며 학생들을 경박호 유람을 시켜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급은 전교에 부러움을 샀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 눈을 떠보니 숙소 아궁이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이야 하는 소리에 모두 자리를 박차고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아침 세수할 물이 있어 금방 불은 꽂지만 그때 내가 벗어놓은 속옷이 절반이나 타버렸습니다. 한벌분인 속옷이 반이나 탄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져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급 친구들을 동원하여 나에게 새 속옷 한 벌을 사주셨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의 그 속옷 덕분에 그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우리 집은 늘 량표돈을 맡아서 내 공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집 형편을 잘 아는 나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형편에 고중 공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등 사범학교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학급에는 36명이 있었는데 중등 사범학교 명예기 3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기 나에게 돌아올 줄이야. 졸업시험이 끝난 후 선생님은 우리를 데리고 목단강 조선족 중학교에 가서 오상사범 면접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은 반장 혜자와 함께 오상사범 입학통지서를 들고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셋 중에 나만 합격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 앞에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쳤느냐고 칭찬만 하시다가 기차 시간에 쫓겨 따뜻한 밥 한 끼 대접도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해림에서 우리 집까지 오려면 목단강에서 환승하여 시아진에서 내린 후 팔리기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아오셨는데 식사 한끼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중지성성입니다. 모래종의 뜻지, 이룰성의 성이라는 성으로 분류되는 중지성성은 여러 사람이 뜻을 모으면 성을 지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같이 단결하면 당할 자가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기원전 524년 주나라 경왕이 고액의 동전을 투자하여 시중의 소액 동전을 대체하는

개효관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주나라 대부 단목공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상조나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오니 개효관을 거둬주시옵소서. 어찌 그리 생각하시오? 경왕이 묻자 단목공이 대답했습니다. 관리들은 개효관이 반포되기도 전에 미리 알고 소액 동전을 모조리 바꿔버리거나 쏘버리겠지요. 그렇게 되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백성들만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야 어찌 대업을 이루겠소? 이미 마음을 굳힌 경왕은 단목공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얼마 후 개혁이 시행되자 시중의 화폐는 하룻밤 사이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경왕은 이 기회를 틈타 신하들에게 민간의 동전들을 거둬들여 큰 종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주나라 악사 추구가 경왕에게 간언했습니다. 주군께서 대종을 조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는 막대한 인력과 재력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령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정한 소리를 낼 수 없을 겁니다. 경왕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주나라 조정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소. 경의 말대로라면 백성들이 주나라 왕실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오. 남아도는 동전으로 조조하는 대종인데 어찌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소. 과인이 마음먹은 일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2년이 흘러 대종이 조조되었습니다. 경왕은 문무백관, 제후국의 군주와 사신들을 불러 화려한 준공식을 치렀습니다. 복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고 국내들의 노래가락과 춤사위로 한바탕 잔치가 벌어진 가운데 경왕은 대종 앞에 다가가 직접 타종했습니다. 장중하면서도 고운 종소리가 긴 요운을 남기며 도성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군주의 타종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말이야. 만마가 달리는 소리처럼 듣기만 해도 소름 돋고 위험이 느껴진다 말일세. 조종 대신들과 제후국 군주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사망호제와 비근할 수 있는 군주는 대종을 조조한 경왕뿐이라며 지켜세웠습니다. 마르지 않은 칭찬에 경왕은 금세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대종의 조조를 반대했던 악사 주구가 떠올라 다짜고짜 무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경은 조종이 절대로 멋진 소리를 낼 수 없다고 과인에게 혼 장담하지 않았소. 설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테지. 한참 동안 침묵하던 주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신이 말한 좋은 소리는 대종의 깊고 정한 울림소리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은 백성들이 들었을 때 기뻐하는 소리야말로 진정 고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은 백성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제 아무리 좋은 소리이더라도 백성에게는 고통의 소리일 뿐입니다. 옛글에 민중의 의지가 합쳐지면 견관성을 쌓고 민중의 입은 무엇에도 녹인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에 경왕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종지 성성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뜻이 합쳐지면 금성 철벽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같이 단결하면 당할 자가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협력 관계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동서부 협력의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0: 서비스 소비의 질적 향상과 규모 확대가 효율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1: 장강 삼각주의 지역 수출입이 연 15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0: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이란 대표단이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1: 보더의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서부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당정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목표의 착안에 내린 중대한 결책입니다. 습금형 종속인은 동서부의 산업 상호 보완, 인원 상호 교류, 기술 상호 학습, 관념 상호 소통, 기풍 상호 참조를 추진해 호기 상생,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5차 의회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이자 상시화 지원을 전개하는 첫 해입니다. 협력관계 성과 자치구 직할시는 계속 분투하여 협력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장하면서 동서부 협력의 세상을 힘써 엮어가고 있습니다. 하란산 기슭에 위치한 민룡지는 은천과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푸른 태양광 전지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풍력 발전기가 서서히 돌아가면서 청정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수백 개 비닐하우스에서는 남부 과일 북부 재배가 이루어져 사계절 내내 과일향이 풍기고 있습니다. 록색 전력 디지털 스마트 응용센터가 조업에 들어가면서 동부의 방대한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연산 작업을 진행합니다. 민생화합과 산업본착을 실현한 이곳은 과거의 촉박하고 황량해 마른 백사장으로 불렸습니다. 민용진의 이란 전지 계획의 변화는 30년 전 2000km 떨어진 산과 바다 사이의 협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 당정은 동서부의 가난구제 협력 전략 포치를 내와 복권과 농하를 이어주고 맞춤형 협력을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당시 복권성 당연의 부속이었던 습금형은 복권성의 농하 지원 지도소소 소장을 맡았습니다. 습금형은 대표단을 인솔해 농하 빈곤 지역에서 현지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소해고의 현실적 곤경에 착안해 소금형은 복권과 농아가 손잡고 집단 이주 사업을 전개하며 은천 하토병원 미개발지역에 민영촌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은천시 민영진 초창기 이민 오유동은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사 가기를 주저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이주했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큰 문제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은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복권성 지원 간부들이 경험과 지식을 직접 전수하면서 지금은 먹고 있는 것도 걱정 없이 지내고 정부에서 기반 시설 등도 충분히 마련해 주었습니다. 협력 과정의 복권과 영하는 성과 자치구 사이 연속 회의제도, 현시 맞춤형 지원 기제, 상호 간부 파견과 림시 근무 교류 등 다양한 선제적인 조치를 내왔습니다. 복권 간부들은 자금과 기술, 선진적 리념을 갖고 농아에 와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관계 수로와 도로를 건설하고 사막화를 방지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연 조건에 따라 특색 균초 재배를 도입해 볼모지에서 최초로 자치 산업을 개척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복권과 농아는 우세 보완, 호기 협력, 장기 협력, 공동 발전이라는 협력 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공을 들여 복권 기업 플러스 농아 자원, 복권 본사 플러스 농아 기지, 복권 시장 플러스 농아 제품 등 일련의 산업 협력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전통 재배업과 양식업의 전반 사슬을 승격하고 빅데이터, 첨단 장비 제조 등 신흥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까지 현재 농아의 활약상은 크게 돋보입니다. 농민들의 자발적 로무 송출에서 30여 개 특색 로무 브랜드를 육성하기까지 현재 농하의 로무 송출 인원은 28만 명을 웃돕니다. 지난 30년 동안 복권과 농하가 추진한 협력 프로젝트는 로계로 4,100여 개, 혜택을 본 현지 주민은 244만 명에 달합니다. 농하 회족 자치구 농업농촌청

0: 림동 부총장은 복군과 용아 사이 협력은 석금평 종속이가 복군에서 근무할 때 신이 기획하고 포치하고 추진한 동서부 협력의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속의 강국한 당무를 명기하고 30년간 축적한 귀중한 경험을 이어가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공동 부유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로정에서 계속 분투할 것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종석이는 전국발전이라는 대국면에 착안해 동서부 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인도하고 추진했습니다. 빈곤 해탈의 마지막 보루를 공략하는 단계에서 종석이는 반드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며 지원을 심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시와 지원 단계 진입해 종석이는 복권과 용아 사이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총화하고 운영하며 협력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협력 방식을 최적화하며 협력 분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석이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산과 바다가 손잡고 진행한 생생한 실천은 신주대제에서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원에서 공동 창조로 나아가는 광동과 광서 간 협력은 미래를 향한 신질 생산력을 공동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북경과 내몽골은 녹색 전기, 녹색 수소, 녹색 에너지, 녹색 컴퓨팅 응용을 전면 승격했습니다. 한편 상해 연구개발과 운남의 제조는 신소재, 생물의약 등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상해 기업의 연구개발센터와 지역본부를 공명해 설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상해시 운남 지원 간부 연락조 조상 양 씨는 올해는 상시와 지원을 전개하는 첫 해로서 복권과 용화 간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학습 운영하는 한편 산업협력, 로무협력, 소비협력, 교육과 의료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상해와 운남의 우세를 보완하며 량방향 용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빈곤 해탈 공략 전 성과를 다지고 확장하는 것과 향촌 진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과도기의 동서부 협력 기제를 통해 소부지역 농촌 노동력 500여만 명의 취업을 실현했으며 그중 빈곤 해탈 노동력이 300여만 명에 달합니다. 동서부는 또 산업단지 800여 개를 공동 건설하고 소부지역에 7,500여 원을 투자하도록 기업을 인도해 산업 집단화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동부성의 6,500여 개 병원, 학교가 서부의 7,700여 개 병원, 학교와 맞춤형 지원을 실현했으며 쌍방이 상호 파견한 교원과 의사는 연인수로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부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수는 부단히 향상했습니다. 귀조성 준위시 모천 게르족 묘족 자치원 인민병원 부원장 곽광은은 동서부 협력이라는 좋은 정책과 지원 전문가의 도움으로 6개 진로과를 추가하고 림상과는 자주적으로 100여 개 신기술, 신프로젝트를 전개해 현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전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5차 전망계획 요강은 동서부 협력, 맞춤형 협력 등 기제를 최적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상시화 지원 단계의 우리나라는 동부 8개 성 직할시와 서부 1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지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좋은 재민의 공동부를 향해 착실히 나아갈 것입니다.
1: 1978년 12월에 열린 당 11기 3차 전환회의는 당과 국가사업 중심의 전략적 전환을 실현하고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습니다. 계열 보도 위대한 로정 오늘은 중화민족의 굴기에서 부유까지 빛나는 로정을 돌아보겠습니다. 1978년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글이 진리 표준 문제에 대한 대규모 토론을 촉발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이번 토론이 당 11기 3차 전환회의 위대한 역사적 전환을 이끈 서상적 선도였습니다. 1978년 12월에 열린 당 제11기 3차 전환회의에서 당과 국가사업 중심을 경제건설로 전환하고 개혁개방을 절제하는 역사적 결책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영용하고 완강한 분투를 통해 개혁개방은 현대 중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조치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중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세계에 선포하고 시대 흐름에 발맞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해 겨울 안위성 봉양현 소강 생산대에 열리덥 가구 농민들이 시행한 가성 도급 책임제는 우리나라 농촌 개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당 11기 3차 전원회의 이후 개혁 시점 경험을 초보적으로 총화한 토대 위에서 도시경제체제개혁에 대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자주권 확대, 경영책임제 실시, 새로운 상품유통체제 건립, 다양한 경제형태 육성 등 개혁 조치들이 잇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외 개방도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1979년 4구 공업단지 건설은 심수경제특별구 건설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과감히 시도하고 과감히 앞장서며 묵묵히 노력하는 특별구 정신은 세계 중국 개혁 개방에 거대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혁 개방의 실천 속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부단히 보완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 고속 성장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과학적 구상에서 향안과 오문이 조국에 귀환되기까지 중국 인민은 조국 통일 대합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고 북경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한 것으로 세계 중국 인민의 활기찬 정신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세계 박람회는 중국 인민이 세계 각국 인민과 교류하고 서로 배우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개혁 개방은 중국 인민과 중화 민족 발전 사이에 있어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상대적으로 락후한 생산력에서 경제 총량이 세계 2위로 도약하는 역사적 변화를 실현했으며 중화 민족은 굴기에서 부유까지의 위대한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고 인솔의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장려한 역사적 화폭을 그려내고 장엄한 분투의 창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0: 단오절 연휴 기간 몰입식 민속촌에서 과학기술 동원한 새로운 소비 장면까지 서비스 소비가 효율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단오절 연휴 기간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체험이 효율 소비의 인기 콘텐츠로 자리잡았습니다. 광동성 불산시에서 룡순 급식은 선수 식단에서 관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식단으로 변했고 섬서성 한중시에서 개최한 국제 패들보드 대회에 13개 나라의 600여 명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강변의 특색 소비시장도 호황을 이루면서 관람과 소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단오절 연휴 기간 룡촌 경기 개최지의 주변 호텔 검색량이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했고 전국 레저 오락 관련 주문량은 76% 폭증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상권까지 서비스 소비가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국풍 문화가 상업 공간과 깊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상해 민항구 상권의 장터는 쫑즈 전통 브랜드 50여 개를 집결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미식 체험을 선사하고 절강성 장흥시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물고기 시장을 개조해 관광객들이 쫑즈 만들기 등 민속 오락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상무부가 관측한 전국 78개 보행거리와 상권의 이동인구는 동기 대비 4%, 매출액은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일련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하면서 량질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소비 발전을 다그치는 17가지 조치에 이어 과학기술의 접목은 다양한 소비 장면을 형성했습니다. 호북성 형주의 고성 성벽에서 료케공 3차원 련동 몰입형 빛과 영상 축제를 펼쳐 관광객들에게 시각적 향연을 선보였고 신강육을 다치고 가시가래에서 관광객들은 수막 영화와 민속 불꽃놀이로 전통 명절 분위기를 체험하고 로봇 겸 지능 로봇과 직접 소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비스 소매 판매액이 동기 대비 5.4%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폭이 0.2%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담, 임대 서비스, 문화지역 레저 서비스 분야의 소매액은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 운남성 광담현 락송지촌 소학교 교원인 농가규는 상가 마을에 4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교육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교사 모범 등 수많은 연계를 수여받은 농가규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오늘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락송지 소학교를 찾았을 때 농과기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과학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에 사용한 드론과 로봇은 그가 직접 신청해 들여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락송지 소학교는 운동장도 넓고 교실도 밝습니다. 40년 전 나 환자 집중 치료소였던 락송지초는 학교도 없고 교우도 없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농가균은 대리 교원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온 농가균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교실이 없으면 벽돌과 기와를 한 장 한 장씩 쌓아서 만들고 책상과 걸상이 없으면 직접 목과 망치를 찾아 만들었습니다. 두 달 남짓한 동안 세 개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가 드디어 문을 열었고 농가균은 학교 유일한 교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가균은 40년을 견지해왔습니다. 1992년 첫 졸업생들이 진학원서를 작성할 때 농가균은 주소란에 락송지라는 지명을 적어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농가균은 락송지의 소나무 마냥 이 작은 산골 마을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 농가균은 세 차례나 당 조직의 입당 지원서를 제출했고 2013년에 마침내 중국 공산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올해 전국인대전교표의 기간 전국인대대표 농가균은 락송지 마을 아이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외교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면 최근 2년 사이 당원 교원 주려당과 농가귀의 제자인 본촌 출신 양소근이 잇따라 마을로 돌아와 학교 교원으로 부임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 후면 예순인 농가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마을의 아이들입니다. 요즘 농가귀는 새로 부임한 교원들과 함께 가정 방문과 상담에 여념이 없습니다.
0: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개방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장강 삼각주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수출입 규모가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장강 삼각주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상승한 7조 8,200억 원으로 전국 수출입 총액이 37.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수출은 4조 9,200억 원으로 전국 수출 총액이 41.3%를 점했습니다. 선박 직접 회로, 로봇 등 첨단 제조품 수출은 모두 두 자릿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수입액은 2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고급 부품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지역 첨단 제조업의 안정적인 가동과 증산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무역 주체 활력도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민영기업 수출입은 4조 2,200억 원으로 장강 삼각주 무역 총액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장강 삼각주는 일대로 공동 건설 국가와의 수출입이 전년 대비 17.5% 늘었습니다. 아시안,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과는 각기 25.5%, 9.3%, 14% 증가하며 대외 무역의 회복 탄력성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21일 기자가 교통운수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단오련 후 3일간 전 사회 영역의 인구 이동 총량이 연수로 6억 5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0: 2026년 병모년 공식 추모제 중화인문 시조 복희 대전이 21일 감숙성 전수시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대만 신북시에서도 복희 제사 행사가 병행되었는데 이는 해협 량안이 13년 연속 함께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대호 복희 제사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좋은 세계 화교의 뿌리찾기 조상제사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인력자원사회보상부, 자연자원부 등 4개 부문이 최근 통지를 발령해 전통해양산업 고용규모 안정과 확대, 해양신흥산업 내 일자리 성장 동력 혁신적 육성, 해양서비스업 신경영 형태, 신모델 발전에 대한 지원으로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0: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따르면 2027년 말까지 신축 건축물에 대한 동압코드 100% 적용을 실현하고 설계서 시공, 거래, 재생 개조 등에 이르는 건물 전생의 주기에 걸친 단일코드 관통체계를

0: 기본적으로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 코드는 도시재생, 지역사회관리, 공공서비스 등 분야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1: 교통운수부 등 8개 부문이 복합운송, 난제타파 병목 해소 행동방안 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향후 5년 내 약 1,000개 주요 화물 거점의 복합 운송 기능을 고도화하고 1시간 내 화물 환적 완성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연안 항구 복합 운송 구역 철도 인임률은 80%, 장강 본류 주요 항구 철도 인임률은 100%에 도달시키는 것입니다.
0: 제28회 상해 국제 영화제가 21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77개 나라의 420여 편 작품을 1,600회 이상 상영했습니다. 관람객 수는 연인 수로 45만 명 이상에 달하고 흥행 수입은 약 3,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금작상 시상식, 중국 영화 드라마의 밤 등 행사도 병행되었습니다.
1: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21일 스위스 빌겐산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가진 회담입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협상을 시작해서 80분간 쌍방은 이란 핵계획을 논의하지 않았고 레바논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벤스 부대통령은 협상이 엄청난 진전을 가져왔지만 협상이 모든 쟁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표했습니다. 21일 스위스 빌겐산에서 한창 협상 중이던 이란 대표단이 돌연 협상을 중단하고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에 항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레바논에서의 대린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이란에 경고하고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재차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이란 대표단은 미국 측에 항의하고 80분간 진행한 협상을 중단하고 회장에서 퇴장한 후 내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2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진주당 무력 인원 여러 명을 사살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 지도자 나임 카심은 21일 화상연설을 발표하고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진주당은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러시아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지난 하루 동안 격추한 우크라이나 고정익 무인기가 483대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데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신형 무인기를 출동해 러시아의 한 정유공장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 무인기의 편도 비행거리는 2,000km를 넘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진행한 2026년 미국 카나다 메이코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에스파냐 팀이 4-0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팀을 꺾고 이란 팀과 벨지크 팀은 0-0으로 무승부를 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희였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바데크 혁신기술 전시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중국 기업이 단독 또는 단체 형태로 참가해 인공지능, 에너지, 클라우드 서비스, 저탄소 기술 등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전시센터 3층 입구 정면에는 원경과학기술그룹의 부스가 자리 잡았습니다. 약 400평방미터 규모의 전시구역은 탄소 제로 산업단지, 스마트 전력 컴퓨팅 센터, 에너지 저장 시스템, AI 스마트 풍력 터빈 등 AI 전력 시스템 역량과 실제 적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전시 기간 중 이 그룹은 고비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고비 사막 지역에 5kW 규모의 녹색 AI 컴퓨팅 파워 센터를 구축해 AI 시대에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차세대 기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경과학기술그룹 장뢰일 이사장은 AI 컴퓨팅 폭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기존 전력망으로는 이 같은 변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원경은 고비에서 출발해 AI 전력 시스템을 전 세계로 가져갈 것이며 AI 시대의 전력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중국 기업의 해법을 제시하고 고비 사막이 지능 문명을 잉태하는 요람이 되게 할 계획입니다. 2018년 독일 프랑크 푸르트의 첫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이후 텐센트 클라우드는 유럽 시장에 진출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AI, 클라우드 인프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업종별 디지털 전환 방안 등 제품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유럽은 최근 디지털 주권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안은 유럽의 주권 클라우드 수요에 완벽히 부합하며 다른 업체보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럽의 AI 인프라가 더욱 정비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되고 더 많은 협력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텐센트 클라우드 국제 유럽 지역 총괄 손창의 말입니다. 손창 총괄은 또 기자에게 중국 기업은 자체 제품과 기술을 연마해 돌파구를 찾은 뒤 점에서 면으로 해외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독 전시 외에도 단체로 해외 진출에 나선 사례도 있었습니다. 항저시 전시 컨벤션 그룹이 항저 디지털 기술 기업들을 이끌고 참가해 디지털 무역 가동의 해외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같은 무대에는 시각지능, 집적회로, 량자기술, AI 분야에서 각기 뛰어난 실력을 갖춘 신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기술 혁신 기업이 참가해 로봇과 AI 안경 등을 전시했습니다. 전시 기간 중 항주 전시 컨벤션 그룹은 비바테크 주최 측과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해 향후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비바테크 최고 사업 책임자 니콜라 뒤셰방은 항주 전시단이 선보인 기술 방향은 다양하고 상호 보완성이 강해 항주의 과학기술 역량을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먼저 하드웨어에서 출발한 뒤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를 확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길 바랍니다. 향양과학기술관 전시 구역에는 향양 소재 스타트업 24곳이 모여 AI과 로봇, 헬스테크, 지속 가능성과 기후과학기술 등 여러 최첨단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향양 생산력 촉진국 수석혁신총감 도용해는 기자에게 유럽은 지속 가능성, 기후변화, 친환경 규제 측면에서 규칙 제정이 앞서 있고 기준이 엄격하다며 향양의 가치는 중국 본토의 산업적 우위, 공정 역량, 응용 시나리오를 국제시장의 법률, 표준, 비즈니스 관행과 더 잘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비바테크 혁신 기술 전시회는 2016년에 창설돼 과학기술 혁신과 스타트업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전시회는 AI 기술 주권, 친환경 기술, 에너지와 출행, 네트워크 안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혁신 기술 전시회 중국 기업 방안의 주목,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래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기네아의 중국 교자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2026년 7개국 그룹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권력 감독 제도와 규율, 법률 집행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규범적이고 강력하며 효과적으로 재반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는 당내 감독의 주체적 책임을 대행하고 관건적 소수, 특히 제1 책임자와 지도부에 대한 감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규율 검사 감찰기관은 전문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당위원회를 협조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며 당내 감독과 기타 각 부류 감독의 연결과 협동을 추진하며 연결과 협동을 심화하는 효과적 경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임기 교체 규율과 기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당 조직의 용도 역할과 심사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는 정치 심사와 청렴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규율검사 감찰기관과 규율검사 감찰간부는 시종 당에 충성하고 인민에게 충성하며 규율검사 감찰 사업에 충성해야 하며 당의 자기혁명에서의 직책과 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이 100년 동안의 분투를 거쳐 형성한 소중한 경험과 훌륭한 기풍을 고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을 둘러싸고 감독을 통해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전략적 포치와 목표, 임무의 구체화를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규율 검사 감찰 대우는 반드시 더 높은 기준과 더 엄격한 규율로 자신을 요구하고 훌륭한 사상 기품과 능력 자질을 단련하며 당성을 근본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강직하고 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공정하게 규율을 집행하고 신중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당내와 사회 각 방면의 감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종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호위병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인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해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과행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단결에 분투한 결과물이며 단결과 분투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가장 뚜렷한 정신적 징표가 됐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역사는 단결은 곧 힘이고 분투해야 미래를 개척할 수 있으며 단결 분투할 수 있는 민족만이 전도가 있고 단결 분투할 수 있는 정당만이 불패의 집안에 설 수 있다는 것, 명확한 분투 목표로 이루어진 단결만이 가장 굳건한 단결이 될 수 있고 굳건한 단결에 기초한 분투만이 가장 힘찬 분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두었습니다. 우리는 단결과 분투로 찬란한 역사를 창조해왔으며 또한 단결과 분투로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이 한결같이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9,500여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시종일관 인민과 한 마음이 돼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과행길에서 세인이 괄목하는 기적을 계속 이룩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분투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백성을 염두에 두고 진리를 실천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한 우리는 더없이 충만된 신심과 힘을 느낄 것입니다. 국제정세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어떤 오묵한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우환에 살고 안락 속에 죽는다는 고훈을 명기하고 먼 앞날을 미리 생각해 평안한 시기에도 닥쳐올 위험 부담에 대비하는 가운데 긴밀히 단결해 간고 분투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위협을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분투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은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역사에 헌정하는 가장 숭고한 경입니다. 올 하반기 중국 공산당은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열어 지난 5년 동안의 사업을 총화하고 향후 한 시기 동안의 발전 전망을 계획하게 됩니다. 우리는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가지 큰 국면을 동일적으로 고려해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동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발전과 안보,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업무 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 리듬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개혁 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민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하며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 환경과 국회 민안의 사회 환경, 깨끗하고 바른 정치 환경을 적극 유지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 20차 당대회 성과적 개최를 맞이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네아의 중국 교자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올 6월 기네아 서부 보파주 고바 지역은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광활한 논에 펼쳐진 황금빛 벼이삭 사이로 수확기가 오가는 가운데 농민들은 갓 거둔 쌀을 분주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논 부근에 위치한 쌀 가공 공장에서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중국 교자뼈 기네아 생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쌀 포대가 가지런히 쌓여져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의 많은 농민들에서 이런 풍요로운 수확 풍경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기네아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 서아프리카의 물탑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농업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재배 기술 수준이 낮아 현지의 산량 증대는 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식량 산량을 높일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기네아 양국은 2019년 고바 지역에서 교자뼈 시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국 농업 전문가 팀이 기네아 농업부와 함께 품종 시험과 기술 보급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기네아 일륜화 농업회사 장정영 총경리는 쌀은 기네아 국민의 주요 식량 중 하나지만 기네아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자뼈 보급을 통해 현지의 식량 산량을 높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네아 보파주 고바 농업연구소 술레이만 디아와라 소장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이 교자뼈 품종 세 가지를 제공하고 기네아는 일륜화 회사 기술진과 함께 시험과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 가지 품종 모두가 코바 지역의 자연 조건에 잘 적응했으며 그중 두 가지 품종은 적응력과 산량이 특히 뛰어났습니다. 현재 시범 기지에서 도입한 교자뼈 품종은 6가지로 늘어났고 무당 수확고가 최고 9톤에 달합니다. 디아와라 소장은 중국 교자뼈는 수확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감도 좋고 품질이 아주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교자뼈가 현지에서 산량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종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초기 고바 지역의 많은 논밭은 관개수로가 적고 배수시설이 낡아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며 전통적 재배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국 농업 전문가들은 현지에서 농업 수리 시설 정비에 힘쓰는 동시에 육묘와 이양, 과학적 시비, 병충해 방지 등 관련 기술을 보급해 현지 농민들이 점차 현대화 재배 관리 방식을 갖추도록 이끌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교사뼈 재배에 힘써온 농업 전문가 류광우는 2020년에 기네아에 파견된 후 현지 농업기술 교육을 꾸준히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4년간의 노력 끝에 현지 농민들이 중국의 기술 방식을 따르면서 농가 수익이 2배 이상 향상하고 개량 종자와 신기술을 활용한 재배 면적이 초기보다 4배 내지 5배 확대했습니다. 기네아 보파주 농업축산청 관계자 사이두바 씨라는 산량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향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개국 그룹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일간 열린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일전에 프랑스 에비앙 레반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 후 7개국 그룹 지도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연 2년 동안 공동 성명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정합니다. 회의장 안에서 7개국 정상이 각자의 타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장 밖에서 항의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존속해온 이 부자 클럽은 내부 이견과 미국 우선의 충격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론은 국제 구도가 심각하게 변하는 배경 하에서 7개국 그룹 정상회의는 이미 시대와 동떨어진 정치쇼로 전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 기간 미국과 동맹국 간 마찰이 지속적으로 상연됐습니다. 회의 개막 당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미국 과학기술 거두에 대한 디지털 세를 취소할 것을 프랑스에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프랑스 포도주에 대해 관세 100%를 징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디지털 세는 유럽 법률 체계의 일부이며 미국은 유럽인이나 프랑스인을 대신해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없고 프랑스는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전기 자동차 보조금,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 등 이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전통 동맹국 사이 마찰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경제무역 등 핵심 이제서 7개국 그룹 기타 회원국과 미국 간 이견 상의는 봉합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7개국 그룹 회원국이 직면한 국내 경제와 민생 분야의 도전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와 미국 우선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7개국 그룹 회원국의 에너지 구조는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작전 행동을 개시한 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7개국 그룹 회원국의 경제 표현을 저해했습니다. S&P 글로벌 분석에 따르면 전쟁의 영향으로 유로존 경제가 2, 4분기에 0.2% 위축될 것이며 앞으로 몇 달간 통화 팽창률이 4%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후 미국이 7개국 그룹 회원국에 부과한 관세 수준은 이전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국과 동맹국의 관세 갈등은 이번 정상회의의 분위기가 긴장한 근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 대외관계위원회 연구주관 제로미 샤피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 측은 비록 내심 속으로 더 이상 믿지 않았지만 파열을 피면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다고 표했습니다. 내부 균열이 7개국 그룹의 응집력을 약화시켰다면 대표성 부족은 그 영향력을 더욱 제한했습니다. 7개국 그룹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영향력이 부족한 것은 정상회의 의제 설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트리뷴 웹사이트는 기사에서 프랑스가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시켰지만 글로벌 재부의 극단적 집중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 세금 제도 등 기타 붕대한 불균형 문제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영합하기 위해 정상회의는 또 기후변화 문제를 이제서 제외했습니다. 이를 두고 스위스 관찰신문 사이트는 이 같은 조치는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각국의 공식 개발원조 총액이 동기 대비 23%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이 원조를 대폭 축감하면서 전체 하락폭의 96%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단체인 국제 옥스팜 집행주의인 아미타브 베하르는 세계가 심각한 기아와 빈곤, 기후 문제에 직면했을 때 7개국 그룹은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7개국 그룹이 선양하는 이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글로벌 남방에 전하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7개국 그룹이 모멘트를 확충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고 시도했으며 발전 도상국 지도자들을 초청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 프랑스는 브라질과 케냐, 이집트 등 나라의 지도자들을 회의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여론은 발전 원조를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글로벌 난방의 우려가 장기간 효과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회의 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일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주간지인 익스프레스 웹사이트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조치는 7개국 그룹의 작은 모멘트 작품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 비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표했습니다. 1970년대에 나타난 7개국 그룹은 설립 초기의 경제 총량이 전 세계에서 점하는 비중이 한때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구도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 비중이 이미 40% 정도로 줄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웹사이트는 이런 배경하에서 외부는 이 배타적인 발달국 클럽이 광범위한 글로벌 문제에 과연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단대학 중국유럽관계연구센터 주임 간군파는 글로벌 관리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7개국 그룹은 글로벌 사무에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신흥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평등한 대우를 거부하고 서방의 발언권을 지키려 하면서 서방의 전반적 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실을 정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모순은 7개국 그룹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핵심적 문제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는 수년 전부터 7개국 그룹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며 7개국 그룹은 현재 글로벌 경제 현실에서 이미 대표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개국 지도자들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으며 정상회의는 이미 이 시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7개국 그룹 정상회의가 시대에 뒤떨어진 극본을 반복적으로 연출하고 있으며 진작 퇴출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도 례외가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자신한테 어울리는 품질 좋은 옷을 사게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옷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값비싼 옷을 입어야만 세련되고 품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세련됨과 여유에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걸친 것도 아니고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주목을 받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들의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자신감과 수양이 주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남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포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포장은 옷차림일 수 있고 자신이 쌓아온 경험이나 인맥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이 포장이 얽매이기보다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옷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표현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신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쁜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전과 달리 남의 시선보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외부로 발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함께 키워갑시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해바라기.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개혁의 중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입각하여 국유 기업이 전략적 안전 보장, 산업에 대한 선도,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 보장, 공공 서비스 강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조여 책무에 초점을 맞춰 실물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혁신 능력과 가치 창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을 고품질 발전, 고효율적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서둘러 전환하며 지속적인 효익 창출이 가능한 독특한 경쟁 우세를 힘써 키우도록 인도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인류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국유 기업의 기능과 가치를 확실하게 향상시키며 경제 속성, 정치 속성, 사회 속성의 유기적인 통일을 높은 수준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완화와 규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능과 기업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 기능과 국유 자산 출자인 기능의 분리를 견지하고 제재 및 기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기업 법인의 재산권과 경영 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완화해야 할 것은 확실히 완화하여 국유기업이 활기 넘치도록 하고 국유기업의 혁신 잠재력과 창조 잠재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유 자산 류실 방지 최저선을 굳게 지키고 규제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규제하여 국유 자산의 가치 보전 및 정식 책임을 구체화하고 국유 자산 류실 방지 제도를 완비하며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인도하여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각적으로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중대한 책임으로 삼아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며 못박기 정신으로 관철 실시를 강화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유 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요 책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국유 기업 주요 책무 동적 관리 방법을 재정 보완하며 류형별 국유 기업의 기능을 한층 더 분명히 하고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류형별로 감독 관리하며 동적으로 조정하고 령활하게 수고나는 관리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투자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투자금지 목록을 보완하며 투자 후 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일부 국유기업들이 맹목적으로 오물을 확장하거나 이를 벌이는 경향을 단호히 억제시켜야 합니다.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국유경제 중대 생산력 분포를 통일적으로 배치하며 국유 자본 투자의 중점 분야와 방향을 명확히 하여 국유 자본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

0: 업종과 관건적 분야에 집중되고 공공서비스 분야, 응급능력 건설 분야, 공익성 분야 등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에 관계되는 분야에 집중되며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신흥 산업에 집중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고교 자본의 합리적인 流동 기세를 완비하고 전략적 재편성과 조문화한 통합을 동일적으로 추진하며 기존량의 구조와 증가량의 투입 방향을 서둘러 조정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와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입 배치를 강화하며 의료위생, 건강양로, 재해방지 및 피해 감소, 응급보상 등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고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보장 역할을 강화하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고교자본투자회사와 고교자본운영회사의 개혁을 심화하고 고교자본의 투자 배치, 동합운영, 진출 및 퇴출의 전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고교자본투자회사의 산업투자 기능과 고교자본운영회사의 자본운영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기존 자산의 활성화와 저효율 자산 및 모효 자산 처리를 촉진하여 장기성 자본, 인내성 자본, 전략성 자본의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자본 경영예산 및 실적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 수행과 기본 민생에 대한 재력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료별 개혁, 료별 고과, 료별 채산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고교기업 료별 고과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목적성이 뚜렷한 맞춤형 고과 지표를 설치하여 업종별 고과 정책과 기업별 고과 정책을 탐색 실시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국가의 전략적 선도와 전략적 요구를 충분히 구현하며 공통성 정량 지표와 개별성 차별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충분히 구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량화가 가능한 고교기업 기능 및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고교기업의 전략적 사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고교경제 증가 가치 재산제를 실행하여 국민경제 구조조정의 결체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에너지, 철도, 전신, 수리, 공공사업 등 업종에서 자연 독점 부분의 독립운용개혁과 경쟁성 부분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공공자원 배분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감독관리 체제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의 독창적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흥의 거국체제 우세를 발휘시키고 고교기업이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심층적으로 국가혁신체계에 융합하고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담당하며 국가과학기술 난관 돌파 임무 수행을 주도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기지, 인재, 자금의 일체화 배치를 강화하고 혁신 요소가 기업으로 집중되도록 촉진하여 고교기업이 진정으로 독창적 기술 혁신 결제, 연구개발 투입, 과학연구 조직, 성과 상용화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비는 춤추는 꽃.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절포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포과는 수박과 같은 과에 속합니다. 절포과는 분과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은 폭발적으로 종자를 전파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절포과가 성숙하면 살짝만 건드려도 다원형 열매가 줄기에서 떨어져 고압 점액 분사를 통해 종자를 발사합니다. 발사 시간은 30ml, 0.03초에 불과하지만 발사 속도는 초당 20m에 달합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종자는 10m 밖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이 고리는 열매 길이의 250배에 해당합니다. 절포과는 박과 식물로 이 과에는 수박, 호박, 애호박 등이 포함됩니다. 절포과는 지중해 지역이 원산지인데 현재에서는 그 독특하고 효과적인 종자 발사 전략 때문에 오히려 잡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절포과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자연학자 플리니우스는 절포과를 자를 때에는 종자가 튀어나와 눈을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절포과가 종자를 발사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이런 메커니즘은 철포과의 번식 성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까지 이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 일본의 연구팀은 절포과에 대해 일련의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에는 고속 카메라로 종자 전파 과정을 촬영하는 것, 종자 발사 전후의 열매와 줄기 직경을 측정하는 것, 완전한 철포과에 대한 압축 실험과 CT 스캐닝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종자 발사 수일 전부터 타임 랩스 촬영을 통해 열매 성숙 과정의 변화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연구팀은 압력 증가 후 열매와 줄기의 기계적 특성 및 종자의 탄도 궤적을 설명하기 위해 일련의 수학적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타임 랩스 촬영, 느린 셔터 속도로 일련의 사진을 연속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정상 속도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재생하여 시간의 흐름과 사물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다음, 탄도 궤적.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물체의 운동 경로를 말하는데요. 주로 포탄, 미사일 등 미핵 물체의 운동 궤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증압 시스템. 종자 발사 몇 주 전 조맥 축적으로 인해 열매 내부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반중, 종자 발사 최초의 수밀리초 동안 줄기가 뒤로 수축되면서 열매가 반대 방향으로 크게 회전하게 됩니다. 조맥 재분로. 종자가 발사하기 수일 전에 일부 조맥이 열매에서 줄기로 흐르면서 줄기가 길어지고 굵어지며 단단해집니다. 이로 인해 열매는 거의 수직 상태에서 약 45도 기울어진 각도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는 종자 발사 성공의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타종의 균일 분포. 절포과에 종자가 발사될 때 분출 속도와 발사 각도는 열매 내부 압력 감소 및 열매 회전에 따라 변화하며 이로 인해 종자의 타점은 철포과를 중심으로 반경 2에서 10m의 고리 모양 지역을 형성합니다. 다음, 완벽한 메커니즘. 연구팀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철포과의 인위적으로 개입할 경우 그 방식이 여러 가지 후대 번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존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하면 인위적으로 메커니즘을 조정하여 줄기를 굵고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종자 발사 기간 동안 열매 회전을 줄일 경우 종자 분포 범위가 좁아지고 종자가 살아남기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해로
열매에서 줄기로 되돌아가는 조맥의 량을 줄이는 방식이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졸포과가 과도한 압력에 가해져 종자 발사 속도는 더 높아지지만 발사 각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져 여전히 종자 분포 범위가 좁아지고 종자가 생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졸포과의 종자 발사 시스템에 대한 각종 메커니즘이 이미 매우 완벽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졸포과가 복잡하고 정교한 종자 발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맥이 열매에서 졸기로 되돌아간다는 점은 전개 식물왕국에서 유일무이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졸포과 종자 발사 시스템의 메커니즘 수는 모두 최적화되어 있으며 결코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설정에 있어서는 졸포과 자신이 바로 진정한 전문가인 셈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0: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얀 편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경례 씨의 향기로 피어나는 인연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선생님, 동료, 수많은 사람과 만나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외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청소기를 돌리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혹시 한경의 전화 맞는가요?
0: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1: 아, 맞구나. 내 누군지 기억 안 나겠지. 나 최승화 선생님이다.
0: 아득히 먼 기억 속에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나의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전화에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청도에는 동창생에게서 내 전화번호를 알게 되셨답니다. 다음 날 대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984년 오상사범학교에 입학한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에 만나서 알아볼까 걱정했는데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선생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정한 세월이 얼굴에 수많은 흔적을 새겼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마주 앉으니 이야기가 거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4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태어난 마을은 흥룡강성 해림현 시아진 동풍촌 200세대 남짓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학교가 7학년까지 있었지만 졸업하면 팔리 떨어진 한족 중학교에 가거나 생산대 일을 하는 것이 교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학교를 졸업한 해에 학교는 5학년까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족말을 배우기 위해 앞마을 한족학교에 가서 4학년과 5학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창식이가 명란 조선족 중학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가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공부하려는 자식은 동냥을 해서라도 시켜야 한다며 개학한 지 한 달 만에 나를 해림현 조선족 중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때 중학교에서 배우는 외래어는 1호였습니다. 해림현 근처 조선족 소학교에서는 이미 1호를 1년 배웠기에 애들은 과문을 줄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이 우에오 한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담임 선생님인 최승화 선생님이 우리 학년 1호를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은 오후 방과 후면 나에게 한 시간씩 개별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상으로 일대일 지도를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도를 받으며 복습한 결과 첫 월고에서 73점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은 전반 학생들 앞에서 나를 칭찬하며 귀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막 제대하고 학교에 배치받은 최승화 선생님은 그때 28세 총각 선생님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격이 서글서글하여 학생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동경성에는 선생님 부모님 댁과 친척 집에 재워가며 학생들을 경박호 유람을 시켜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급은 전교에 부러움을 샀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 눈을 떠보니 숙소 아궁이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이 하는 소리에 모두 자리를 박차고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아침 세수할 물이 있어 금방 불은 꽂지만 그때 내가 벗어놓은 속옷이 절반이나 타버렸습니다. 한벌 뿐인 속옷이 반이나 탄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져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급 친구들을 동원하여 나에게 새소멋 한부를 사주셨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의 그 소멋 덕분에 그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우리 집은 늘 량표돈을 맡아서 내 공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집 형편을 잘 아는 나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형편에 고중 공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등 사범학교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학급에는 36명이 있었는데 중등 사범학교 명예기 3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기 나에게 돌아올 줄이야. 졸업시험이 끝난 후 선생님은 우리를 데리고 목당강 조선족 중학교에 가서 오상사범 면접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은 반장 해자와 함께 오상사범 입학통지서를 들고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셋 중에 나만 합격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 앞에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쳤느냐고 칭찬만 하시다가 기차 시간에 쫓겨 따뜻한 밥 한 끼 대접도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해림에서 우리 집까지 오려면 목당강에서 환승하여 시아진에서 내린 후 팔리기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아오셨는데 식사 한 끼 대접 못하고 자비도 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립니다. 한 사람의 작은 미소가 다른 이의 하루를 밝혀줄 수 있고 한편의 결정이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만약 42년 전에 최승화 선생님이 나에게 종동사범학교 시험 용액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는 교원사업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일 교단에서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마주하며 날마다 사업과 삶의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한수교 이후 많은 조선족 교원들이 교단을 떠날 때 나도 잠시 흔들렸으나 학생들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35년이란 긴 세월을 교단에 바쳤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한평생 소학교 교원으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은사 최승화 선생님과의 소중한 인연 덕분입니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아프거나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손을 내밀어주는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래도록 향기가 머무는 그 인연들의 감사할 따름입니다. 꽃향기는 꽃이 지면 끝나지만 인연의 향기는 영원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삶에 향기로 피어나는 인연이기를 바랍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종지성성입니다. 모래종의 뜻지, 이룰성의 성이라는 성으로 분류되는 종지성성은 여러 사람이 뜻을 모으면 성을 지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같이 단결하면 당할 자가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기원전 524년 주나라 경왕이 고액의 동전을 주저하여 시중의 소액 동전을 대체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주나라 대부 단목공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상조나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오니 개혁안을 거둬주시옵소서. 어찌 그리 생각하시오? 경왕이 묻자 단목공이 대답했습니다. 관리들은 개혁안이 반포되기도 전에 미리 알고 소액 동전을 모조리 바꿔버리거나 쏘버리겠지요. 그렇게 되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백성들만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야 어찌 대업을 이루겠소? 이미 마음을 굳힌 경왕은 단목공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얼마 후 개혁이 시행되자 시중의 화폐는 하룻밤 사이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경왕은 이 기회를 틈타 신하들에게 민간의 동전들을 거둬들여 큰 종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주나라 악사 추구가 경왕에게 간언했습니다. 주군께서 대종을 조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는 막대한 인력과 재력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령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정한 소리를 낼 수 없을 겁니다. 경왕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주나라 조정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소. 경의 말대로라면 백성들이 주나라 왕실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오. 남아도는 동전으로 주조하는 대종인데 어찌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소. 과인이 마음먹은 일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2년이 흘러 대종이 조조되었습니다. 경왕은 문무백관, 제후국의 군주와 사신들을 불러 화려한 준공식을 치렀습니다. 복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고 궁녀들의 노래가락과 춤사위로 한바탕 잔치가 벌어진 가운데 경왕은 대종 앞에 다가가 직접 타종했습니다. 장중하면서도 고운 종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도성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군주의 타종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말이야. 만마가 달리는 소리처럼 듣기만 해도 소름 돋고 위험이 느껴진다 말일세. 조종 대신들과 제후국 군주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사망호제와 비근할 수 있는 군주는 대종을 주조한 경왕뿐이라며 지켜세웠습니다. 마르지 않은 칭찬에 경왕은 금세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대종의 주조를 반대했던 악사 주구가 떠올라 다짜고짜 무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경은 조종이 절대로 멋진 소리를 낼 수 없다고 과인에게 혼 장담하지 않았소. 설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테지. 한참 동안 침묵하던 주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신이 말한 좋은 소리는 대종의 깊고 정한 울림소리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은 백성들이 들었을 때 기뻐하는 소리야말로 진정 고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은 백성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제 아무리 좋은 소리이더라도 백성에게는 고통의 소리일 뿐입니다. 옛글에 민중의 의지가 합쳐지면 견관성을 쌓고 민중의 입은 무엇에도 녹인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에 경왕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종지성성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뜻이 합쳐지면 금성철벽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같이 단결하면 당할 자가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북경 문화관광의 매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북경 관광발전대회는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8개의 심층 체험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북경 근교여행, 과학기술여행, 산업관광, 건강관광 등의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4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300여 명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북경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동양의 미학과 첨단 기술, 건강한 생활 양식이 어우러진 도시의 매력을 경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룡과 봉황이 장식된 유리백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유리 지붕 장식 제작, 가마 작업, 요약 작업 등 전통 제작 공정을 가까이에서 관람했습니다. 북경시 문화관광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문화관광 상품을 더욱 확대해 북경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신시대 북경 이야기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있다. 오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수리시설의 도시 도강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동방미학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데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중요한 지위와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천명하고 우리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광범위하게 실천하고 전 민족과 전 사회가 운명을 같이하고 단결 분투하는 사상 도덕적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가치관은 한 민족이 형성될 수 있는 정신적 뉴데이자 한 나라의 공동한 사상 도덕적 기반입니다. 그 어떤 사회든지 모두 다양한 가치 관념과 가치 취향이 존재하는데 전 사회의 의지와 힘을 결집하려면 반드시 그 경제 토대와 정치 제도에 부응될 뿐만 아니라 광범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통된 핵심 가치관이 없다면 한 민족, 한 나라는 영혼이 없게 되고 사람들이 따라야 할 행위 준칙이 없게 됩니다.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고양하여 사회의식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사회 질서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자 또한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중요한 일환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현실이 말해주다시피 핵심 가치관은 한 나라의 중요한 안전장치이고 감화력이 강한 핵심 가치관을 구축하는 것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관계되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에 관계됩니다. 우리나라는 14억이 넘는 인구와 56개 민족이 살고 있는 대국인 만큼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관을 반영해주는 최대 공약수로 전체 인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 분투하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고 인민의 행복과 평안에도 관계되는 대사입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정수로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발전 방향과 밝은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중화 문화의 옥토에 뿌리를 내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장기적으로 분투하는 위대한 실천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국가를 건설하고 어떤 사회를 건설하며 어떤 국민을 육성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물음에 깊이 있게 해답하였는다.

0: 이는 현시대 중국 정신의 집중적 구현이고 여기에는 전체 인민의 공동한 가치 추구가 결집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두터운 민족성, 선명한 시대성, 내적 선진성, 광범한 포용성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우리나라 문화 건설에서의 주도적 지위와 선도적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핵심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는 것을 정신력을 결집하고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기초 공정으로 삼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국의 정신, 중국의 가치, 중국의 힘을 더 잘 구축해 전체 인민이 사상적, 정신적으로 긴밀히 단결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폭넓게 실천하는 데 대하여 새로운 중대한 포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업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방면을 중점적으로 틀어주어야 합니다. 첫째로 민족 부흥의 중림을 떠매고 나아갈 수 있는 시대적 신인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핵심 가치관 건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상 건설, 영혼 건설이기에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자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원천으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 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고양하고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대한 선전 교육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애국주의, 집체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심화하며 사상 수준, 정치 각오, 도덕 품성, 문화 소양, 정신 상태 등 방면에서 신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시대적 신인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로 확고한 리상과 신념으로 정신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인민에게 신앙이 있어야 국가에 힘이 생기게 되고 민족에게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리상신념 교양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고 전체 인민, 특히 청소년에 대한 리상신념 교양을 강화해 리상신념의 등불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속을 영원히 밝게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에 대한 선전 교양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주며 인민이 역사 학습을 통하여 당과 나라를 사랑하도록 인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동리상을 끊임없이 확고히 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상 정치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무장된 인재를 육성하고 사상 정치 사업 체계를 보완하며 정치적 우세를 발휘하고 대중 사업 체제와 기재, 방식과 방법을 혁신해 적시에 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장악하고 대중의 사상 인식 문제와 현실 리익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의 사상 정치 사업을 강화해 사상 정치 사업을 교육과 교수의 전 과정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대학, 중소학교 사상 정치 교육의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고 광범한 청소년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교육하고 인도하며 한 세대 또 한 세대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넷째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법치 건설, 사회 발전, 일상생활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의법 치국과 의덕 치국을 결부시키고 법률을 능숙하게 활용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에 의한 인도, 실천에 의한 양성, 제도에 의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부적이고 작고 실제적인 사업을 계속 실행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국민교육, 정신문명 창건, 정신문화상품의 창작, 생산, 전파의 전 과정에 구현하고 국가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 건설의 각 분야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1: 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책을 매개로 한 교류와 대회, 협력과 상생 주제의 제32회 북경국제도서박람회가 지난주 북경국가회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전시면적은 총 6만 평방미터로 82개 국가와 지역에 1,700여 개 출판 문화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참가 기관은 1,100개 이상이며 참가 국가는 지난해보다 10개 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수 실물 도서 22만 종이 집중 전시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문화 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시 홍보, 저작권 거래, 문화 교류 활동의 질적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출판 기업과

우수 출판물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랍연합추장국이 이번 박람회에 주빈국으로 참가해 약 30개 문화출판기관과 함께 전시에 참여하며 20여 차례의 교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6월 두 번째 토요일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입니다. 올해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주제는 문물은 인민에게 속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와 무형문화유산, 생활을 더 아름답게입니다. 우리나라 동북문화판도에서 길림성은 풍부한 무형문화유산 자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길림성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55개,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44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기예, 전통의학, 전통무용, 민속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합니다. 그중 장백산 인삼 채취 풍습, 조선족 농악무, 동북대고, 만족 설부, 장백산 삼림 로동요, 장백산 만족 전지, 한시 풀공예, 안도 수시 철제품 제작기술, 조선족 학춤 등이 길림성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역의 문화적인 기억을 담고 있으며 또한 오랜 세월 생산과 생활 속에서 민중들이 축적해온 지혜와 미학을 보여줍니다. 최근 중경 량강 신구 대석패에 위치한 옛 강령 기계공장 영화관이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세월의 추억과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이 오래된 건축물이 강령 차관으로 탈바꿈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인증샷을 남기며 새로운 활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기존 영화관의 3층 구조와 벽돌, 영화 포스터, 철골 구조의 천장 등 시대적인 요소를 그대로 간직해 옛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1층에서는 차 간식과 가벼운 식사를 제공하며 2층은 기존의 건축 구조를 활용해 함몰형 좌석이 있는 카페 공간으로 꾸며졌고 3층은 더 넓은 시야를 자랑하는 차 마시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차관에서는 사천극의 변검 공연, 악단의 라이브 연주, 다도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수시로 열려 시민들의 체험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풍경은 두터운 공업유산을 지닌 도시로 오래된 공장 건물이나 낡은 건축물, 공업유산 등 수많은 귀중한 도시 기념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경은 도시 재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역사적인 문맥, 인문 풍정, 생태 경관을 깊이 융합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원래 풍모와 공업 기억을 보존하는 토대에서 오래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오래된 건축들은 재활용을 통해 낡은 모습을 벗고 새로운 생기를 띠며 도시의 문화 관광 소비를 이끄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이 2026 졸업시즌 여행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는 대학 졸업생 여행 소비 추세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길림성 연길은 독보적인 개성을 자랑하는 지방 풍미를 내세워 해당 보고에 2026년 졸업시즌 인기 미식 목적지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미식 여행지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보고는 한 가지 음식을 위해 한 도시를 찾는다며 2026년 졸업생들의 여행 판도가 미각에 의해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졸업 시즌 인기 미식 목적지 10위권에는 성도, 중경, 서안, 장사, 무한, 산두, 류주, 연길, 광주, 함흥이 꼽혔습니다. 이 순위는 조선족 냉면,
돌솥 비빔밥, 순대 등 연길의 미식이 이번 기 졸업생들이 꼽은 가장 매력적인 미식 성지 순례로선의 핵심임을 보여줬습니다. 미식 IP가 해당 도시의 전 과정 관광 소비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각 체험을 심도 있는 민족 문화와 자연 생태 탐험으로 한 단계 승격했습니다. 그중 연길 모아산 국가삼림공원 등 관광지의 검색량도 함께 상승했으며 미식은 도시의 문화관광 소비를 움직이는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지하철 건설에 생태 경관과 지역 문화, 주민 편의 봉사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이미 단순한 교통 중추를 넘어 미관, 문화, 온정을 갖춘 도시 공공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섬서성 서안 지하철 15호선 황자파역은 서안시 장안구 항천기지 핵심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개통 이후로 이 역은 주변 주민들의 출행을 편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소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황자 고파의 문화적인 맥락이 흐르고 눈앞에는 우주를 향해 비상하는 항공 은하수의 경관이 펼쳐져 고금의 낭만이 이곳에서 어우러집니다. 초장형 에스컬레이터 외에도 역내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등 다양한 무장애 시설이 갖춰져 있어 승객들의 편리한 출행을 위한 다각적인 배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자강이라고도 불리는 진강은 우리나라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희곡 극종으로 2026년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에 등재됐습니다. 최근 중앙방송청국 대작 드라마 주인공이 인기리에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진강 예술의 독특한 매력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 희곡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문화적인 맥락을 이어가고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극장에서 거리로, 무대에서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오늘날의 진강은 더 젊고 더 기술적인 모습으로 시대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진강 가상현실 영화가 이번 달 서안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파노라마 3D 촬영 기술을 도입해 관객들이 180도 초고화질 화면 속에서 배우와 마치 동일한 장면에 함께 있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수리시설의 도시 도강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청나라 선민들이 살던 도강은은 리빙이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은을 축조한 것으로 인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강은 시에는 수리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과 정원, 풍부한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강은시는 산과 물과 도시와 숲이 조화로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의 도시이자 경치가 아름다운 관광의 명승지입니다. 민강의 중류, 민강이 산발을 나와 벌판으로 흘러드는 곳, 성도 벌판의 서북쪽에 위치한 도강은시는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은으로 인해 명명됐으며 천혜의 땅, 사천의 원천이라 불립니다. 도강은은 예로부터 사천 분지에서 서북쪽으로 소수민족 지역 청해와 감숙으로 통하는 요충지이자 상업무역의 중심지이며 군사요지로 역대로 도강은 성의 서쪽에 관문을 설치하고 군사시설을 두었으며 사천서부의 요충지라 불렸습니다. 일찍 3000여 년 전에 이곳에는 초계 선민이 살면서 주왕 토벌 전쟁에 참가했으며 진은 촉을 병탄한 후 촉을 중요시해 기원전 277년에 리빙을 촉군 태수로 파견했습니다. 리빙은 촉에 이른 후 현지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도강은 수리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해마다 어김없이 범람하던 홍수를 막고 촉의 땅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그로부터 사천은 명실공히 천혜의 땅, 천부지국으로 됐습니다. 도강은시는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이자 도강은 수리시설로 흥한 도시입니다. 진나라 때 리빙이 도강은 수리시설을 건설한 후 이곳은 선호하여 도와 군, 군사, 주현의 소재지였으며 점차 성도에서 서장과 청해, 감숙으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와 사천 서부의 중요한 물자 집산지로 발전했습니다. 명나라와 그 뒤에 청나라 때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가 번창한 도강은시는 빈근의 도시들에 비해 큰 규모를 자랑하며 미니 성도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장강 상류의 지천인 민강은 사천 북부의 고산지대에서 발원하는데 해마다 여름이 되어 산사태가 나면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이 좁은 강바닥을 넘어나서 홍수 피해가 심각했고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 벌판에 모래가 깔려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그와 반면에 동쪽 기슭에 솟은 옹루산에 막혀 민강이 동쪽으로 흐르지 못해 성도 벌판의 서쪽에 수해가 나는 반면 동쪽은 가물어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고난에서 허덕였습니다. 진나라 황제의 명으로 촉군 태수로 온 리빙은 현지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선인들의 치수 경험을 바탕으로 기원전 256년 민강이 산을 나와 성도 벌판으로 흘러드는 곳에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은을 건설했습니다. 도강은은 강물을 두 갈래로 나누는 어치와 토사를 막는 비사은, 강물을 끌어들이는 보병 등 세 개의 공사로 구성된 홍수 방지와 토사 제거, 수운, 관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형의 수리시설입니다. 도강은 수리시설의 건설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발하던 사천 서부의 성도 벌판은 가뭄과 수해가 사람을 따르고 흉작과 기근을 모르는 천부지구로 되어 진나라 통

통일과 천부 지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 발전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2200여 년 이래 줄곧 기능을 발휘해 지금도 성도를 위해 수해 방지와 관계를 이루어주는 도강은 수리시설은 중국과 세계 수리 역사에서 기적으로 인정되며 살아있는 수리 박물관, 수문화의 요람으로 불립니다. 리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사천 사람들은 리빙 부자를 위해 이왕묘를 세웠습니다. 이왕묘는 원래 치수 공덕을 쌓은 리빙 부자를 기린다는 의미로 숭덕사라 불렸습니다. 송나라와 원나라 때 리빙 부자는 왕으로 책봉됐고 그에 따라 숭덕사를 이왕묘라 개칭했습니다. 오늘날 도강은 수리시설의 옆에 위치한 이왕묘는 청나라 때 개축한 건물입니다. 강물을 바라보는 산자락에 위치한 이왕묘의 건물은 산세를 따라 우러 올라가면서 겹겹합니다. 두각과 정자, 전각, 사당, 담벽 등이 조화로운 이왕묘에 들어서면 아늑하기 그지없고 곳곳에 치수를 위해 디빙이 제출한 삼자경, 육자지, 팔자격언 등이 새겨져 있으며 디빙의 업적을 칭송한 력대의 비석과 시, 액자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도강은 시의 서남쪽에 리퇴라는 산이 있는데 디빙이 이곳에 물을 끌어들이는 인수로 보병굴을 내면서 외딴 산으로 됐습니다. 산면이 아찔한 절벽이고 산자락으로 세찬 물결이 흐르는 리퇴산은 린근의 산과 물과 섬과 언제와 고적과 어울려서 심히 장관입니다. 리퇴산의 우에는 봉룡관이 있는데 이 역시 리빙을 기념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리빙을 기리기 위해 1990년부터 도강은 방수절을 회복했습니다. 청명이면 관계수로에 물길을 여는 방수절은 중국 수문화에서 가장 독특한 민속 행사로 우리나라 무형문화 유산에 선정됐습니다. 도강은 시에서 서남쪽으로 15km 거리에 위치한 청성산은 중국 도교의 발상지 중 하나로 도교 10대 동천 중에 제5동천이며 신선의 도회라 불립니다. 앞뒤 두 산으로 나뉜 청성산은 둘레가 60km이며 산발의 모양이 성곽을 방불케 합니다. 숲이 무성하고 사계절 녹음이 짙은 청성산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청성산에는 36개의 산봉우리, 38개의 전각, 8개의 큰 동굴, 72개의 작은 동굴, 108개의 명소가 있습니다. 아늑하고 험준하며 배연한 계곡이 얼기설기한 청성산은 운해와 일출, 성 등으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청성산은 제5의 명산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수려한 경치에 청성산은 도교의 명산이자 은자들의 은둔지이기도 해서 당나라 때의 시인 두보와 송나라 때의 시인 류규, 명나라 때의 시인 양성암, 근대의 화백 서비홍 등 역대로 많은 명인들이 청성산에 은둔했고 그러면서 오늘날 청성산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마의 석각이 풍부하고 전각이 웅장하며 정자가 아담하고 명인들의 서예 작품도 아주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수리시설의 도시 도강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드라마에 구현되면서 영상을 통해 중국식 미학을 직관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31회 상해 TV 프로그램 백옹란상이 최근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드라마 장해전은 최우수 중국 드라마, 최우수 감독, 최우수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초방 후 1년이 지났지만 장해전은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장해전은 여러 플랫폼의 년간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해외에서도 중국식 미학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장해전은 해외 주요 방송 플랫폼에서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방송됐고 방송 첫날 타이, 越南, 말레이시아, 인도, 이집트 등 국가와 지역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곤곡과 그림 자극, 순무 등이 주요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의 서유기, 홍르몽으로부터 최근의 랑하방, 경려년, 장안 12시진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우수 전통 문화는 중국 드라마 해외 진출의 핵심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장해전의 해외 진출 비결은 무엇일까요? 송대의 염색 기법이 그려내는 의상의 물결 무늬, 절강성 태순의 불꽃놀이 인형극의 불꽃 미학 등 약 20종의 무형문화 유산 요소가 문명의 암호처럼 극의 줄거리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 사이트 부총편집 장영예는 이 드라마가 허구 속에 역사적인 유전자를 심는 창작 리념을 통해 전통 문화가 단순한 배경 장식에 그치지 않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극 중에서는 곤곡, 완사기 타위의 곡패를 통해 인물의 운명을 암시하는 등 전통 문화와 극적인 긴장감을 깊이 융합시켜 드라마에 무게감을 더해줬습니다. 허구적인 역사 배경을 현실에 정착시키고 사실주의 창작 수법으로 촬영합니다. 이는 장해전의 총감독 정효령이 창작 초기 제시한 리듬입니다. 조영문 감독에 따르면 명나라 시대의 분위기를 채택하기로 한 후 제작팀은 세트와 의상, 소품, 뇌법의 표현에서 명확하고 직관적인 미학 스타일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으며 순무와 그림 자극, 곤곡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선보이며 영상을 통해 중국식 미학을 구현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이 중국의 무형문화 유산을 알게 되는 것을 넘어 중국 문화를 사랑하게 하려면 진정으로 드라마 속에 몰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인민대학 뉴스학부 시청각 전파학과 하정우 부주임은 이 드라마는 무형문화 유산을 이야기 구조 속에 엮어넣어 서사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극 중에 순무의 활용을 예로들면 이 고대 건축 부제는 주인공 장해가 위기를 해소하고 유연함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됩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무형문화 유산이 단순한 기술 전승이 아닌 균형과 인내의 생존 지혜를 담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드라마 플러스 무형문화 유산 모델은 중국 드라마에 독특한 문화적인 정체성과 감정적인 울림을 부여하고 중국 드라마 해외 진출에 새로운 광활한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식 미학의 구현은 배경 조성이 아닌 경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영상 드라마 속에서 다가갈 수 있는 시각적인 공간을 재현하고 해외 시청자들이 소셜 플랫폼에서의 2차 창작과 교류 소통이 더해지면 이러한 미학적인 체험은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속의 공감으로 이어져 중국의 우수 전통 문화가 세계로 더 잘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킹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용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그드쯔니 한원디 젤네문 나스테 덩르두리 드샷. 우인 얼루는 셋 나라 어브린 부인의 알트마스를 타이스 첸들이 눈문 호지시기 샤타주 벌룹스를 얘기기 싯가갓 헛니 쓸득은 으르그지르바 은누드루누 헤븐두르 바가 타이스 니근 들른 사고르니기 짤금질 혼착은 덜지 은누드리니 빨차기누 위서 타이스 류자네브이 어찌긴 사고르니기 짤근 금은 뱃들 롱진의 구 흥력은

인가라 존리긴 돈다스 사치르제 돈다근 시르슨 에메드르들론 알슬론에 타이스근 잘르르지 특시세흔이 특실은 잘라라 롱탕만니기 아디글레야 우리노 두루번 종당근은 의지니건다그만 쪽슬 질레야 님은 이허 차우진노드 나나치 차는 쪽슬 질레야 하니근 에러스 황태사 하니근 에러스 그로하야 와라기힌 에러스 타이시곳 완신 에러스 고공촛 오문나치 탈드니 관등 어부근 세드버긋느그느그등 아라치 탈드나 아슬릉은등 악시라하세드 왈근느그느그등 네암은 탈테치 바관등 내리미치킨 세드벌근느그느그등 드그두 하시 절롱바오덴 오뚜르머뚜그르글레야 비린 조라가네 세도드 비치긴 쪼라간의 세도다 야문 쪼라간 세도다

0: 주아라간 주아라간 아야만네세 도디 양석인 가자라니 부르든진리요
1: 유알신 바트초다 타이보 빠금무드 장준초다
0: 도심을 얼른어 얼소하다 드러후어 가자라니 부르든진리
1: 말근 잘라니 왈일진리 망후어 뜰은 흐름에 사질릴진리
0: 만노 어찌어 복도 하거든 문이 시간에 귀처진리
1: 자 은누들이는 양선에 가지라 바가타이스 류잔 사고른두르 덥셧 신학간 짤금질른 소바 류잔타이스 룽탕만 찡탕무기 내식은 뜰랑 과르분 지르기 해보라 얼른 세디 놈노 어찌릉들 희네 암골릉이 아소나

로문너 신 하프르 발지 아까는 양선더르 가라 야문 얼른 세든 날씨 불트고만 한절러 보나 은우뜨르 벌벌 오부리 무이 토르질렛 시어잔네 허야 독가르 언벌지 언어긴 전더르 얼른 세듯 통을르 안오 시러 담기 의질슨 틀차가스 나선 벌벌 하늘에서 은어허르 암을 덥시노 장안 헛바 보검 엘헛 엘메진 가지르 치거든 다 진우게 은어허르면 너 덥신 여러갈랑테 차고 이용을 거지 은벌 얼른 으르뜸 드네 세나 얼근 얼른 아르뜸 내바이나 이미긴 덜단 은어긴 젠 천더름은 너 멋둘 후 세드베 봐서 왓츠리 엽들란 다리 멋둘 그지 더러워있은 너는 흠문 와락신난 덥신 박어 듣진 극근던 될다 어부림 부이 산올 후 너는 왓츠리 베나 흠문 엄너시 덥시기 누이슬 하간 누턴간 우지버스 버스 흠문이 비시에 진딩 후소 우주헌 으뜸과 민니 무두르고 왓츠르 발 으뜨질린 천더바 엘타제 은우들 답신이 엘타 함벌벌